疲惫，精彩马上就位。

方式是那种比较细腻，同时又赋予歌曲文化底蕴，可以说成为都市人寄托怀旧情愫的经典。

现在是正午12:30，想吃酸的应该是坏了男孩，想吃甜的应该是坏了女孩，什么都想吃，那应该是饿了，去补充体力吧。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8월 13일 전시 경시 교양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진공래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보석이며 시장인 김봉,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정협조석 오군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 중앙에서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보치한 것은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대국의 착안에 내린 중요한 포치로서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이끌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박에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는 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꾸준히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실천하고 습근병 총서기의 정확한 정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종료 론述를 깊이 터득하며 국익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정적 요구에 비추어 전형 사례에서 심각한 교훈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인신의 차이를 바로잡고 행동의 차이를 시정하며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고 당성 수양을 강화하며 관덕과 인품을 함양하고 자율의 최저선을 엄수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당을 건설하는 원칙을 굳게 지키고 신념이 확고하고 명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공심을 앞세우고 당성 원칙을 견지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사상 깊은 곳에서 정치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 직책을 맡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시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고 공심으로 위신을 세우며 공정함으로 인심을 결집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것을 실천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표준과 질, 효율로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년도 민생 실사를 추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민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군중의 반영이 강렬한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힘을 기울이고 군중 신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 정돈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인민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과학적 결책을 견지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실속 있게 일하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 결체 규칙과 법정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모든 것을 실제에서 출발하며 객관 법칙에 따라 사업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면에 입각하는 것과 장원한 발전을 내다보는 것을 결부해 기반을 다지고 장원한 발전에 유리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실사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과학적 결책을 시정 전 과정에 관통시켜야 합니다. 실속 있게 틀어지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강화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책임감을 유지하고 모든 일을 제대로 시달한다는 집행력을 발휘하며 발전, 확고히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춰 전력을 다해 대상을 틀어지고 경제 발전에 힘쓰며 발전을 도모해 수보 도시의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수보 도시의 담당을 보여주며 전성 현역 경제 발전에서 앞장서고 연결의 고품질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 경시 교양 전문 영화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전시 부현급 이상 지도 간부, 시 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 각 진과 가두의 당정 주요 책임자, 시 교율 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와 시당위 순찰 판공실 부과급 이상 지도 간부, 전시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사업 전담반 전체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8월 15일과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지당위석인 진공규는 선후에 의란진, 소영진, 삼도만진, 조양천진을 찾아 대상건설, 산업발전, 향촌진흥, 주거환경정돈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규는 먼저 의란진을 찾아 구룡촌 보원산 조중수와 굉업산장 농업문화관광융합대상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규모, 생산능력과 효익,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요구했습니다. 그는 기업에서 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계를 강화해 판매 경로를 넓히며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룰 것을 격려했습니다. 고령 야생 산삼 문화산업단지 대상과 리화춘 생태관광휴양구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대상의 계획 배치와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이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돼 운영에 들어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초농촌 옛마을 및 문화건강양생산업 대상, 리민촌 오월정향 민박촌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업태 배치와 운영 상황을 상세히 유의했습니다. 그는 여행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고객 시장을 확대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해 관광객들이 기대를 안고 찾아와 만족스럽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에서 진공련은 선후에 동광촌 별뜨락 캠핑장과 송도곡 리조트를 찾아 업태 계획, 운영 모식, 관광객 수와 영업 수입 등 상황을 상세히 유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 우산, 녹색 발전을 견지하고 공간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선전 추천 소개를 강화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반 홍수 방지 조치를 시달해 관광객들이 즐겁고 안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룡 강수원 양도봉사중심 대상과 임평촌 건강양도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환경시설과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 조세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안전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비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오봉촌 동굴 문화산업단지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대상 상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듣고 후속 투자 유치 사업을 잘하며 우수기업의 투자 협력을 유치해 대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도만진에서 진공련은 오도저수지를 찾아 저수지 수위, 저장용량, 저수 및 일상관리 보수 등 상황을 요의하고 수원지 보호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하천의 홍수소통 장애물을 제거해 홍수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장지촌 블루베리 기지에서 진공련은 재배규모, 생산량과 효익,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촌간부들이 다원화 발전 경로를 모색해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할 것을 경려했습니다. 탄광사회구역 예토에서 진공련은 관련 상황에 관한 소개를 듣고 유효자산 개발 리용 경로를 깊이 연구하며 농촌 유효자산 활성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방치된 자원을 깨우고 향촌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촌에서 진공련은 애국주의 교양기지 건설 상황을 살펴보고 진지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혁명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홍색 자원의 우세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양천진에서 진공되는 선후에 팔도촌 쌀 가공 공장 대상과 중평촌 우리마을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계획과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산업 사슬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제품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며 판매 경로를 확대해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흥촌 나무집 호텔 대상과 태흥 아름다운 향촌 및 전촌 초진공정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대상 건설 진척 상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높은 표준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문화관광업태 승격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경관 풍모와 부대 봉사를 총괄적으로 보완해 향촌의 면모와 내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변 용천 포장기계 유한회사와 연변 단군약업 유한회사에서 진공련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기업의 생산 운영 상황을 상세히 요의하고 진과 관련 부문에서 기업 봉사를 강화하며 기업 발전을 전력으로 지원해 공업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진공련은

0: 김원진, 소영진, 삼도만진, 조영천진의 관련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각각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진은 전시 발전 대국에 주동적으로 융합되고 핵심 중점 사업에 전면 참여하며 부문 간 연동 사업 기제를 건전히해 상하가 관통되고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업 함력을 결집함으로써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근설의 인도를 견지하고 기층 당조직을 강화하며 농촌 후비력량을 적극 양성하고 비축해 기층 당조직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근설 사업의 사로와 방법을 혁신하고 특색 있는 당근설 브랜드를 적극 구축해 당근설 사업과 중심 사업의 깊이 있는 융합과 동조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이라는 주선을 확고히 틀어지고 사상을 독해방하며 사로를 넓혀 전시가 하나의 바둑판이라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총체적 자원관을 견제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시 산업 배치와 주동적으로 연계하며 우수 산업 대상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현역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농민 소득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재배, 향촌 관광, 정원 경제 등 부민 산업을 발전시키며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농민 군중들이 향촌 지능의 발전 성과를 함께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 관리를 강화하고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 활용하며 촌의 면모, 생활 쓰레기, 오수 관리, 화장실 혁명, 허물어진 담장과 폐허 등 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촌 주거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관리 보호 기제를 건전히 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결 강도를 높여 맡은 지역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저선과 금지선을 지키고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오염 방지와 생태 관리 보호 재반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틀어지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유전을 지속적으로 잘 치러 녹수 청산을 실질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전 생산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로교통, 건축시공, 소방안전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며 안전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비해 작은 문제부터 조기에 틀어주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사업을 잘하고 강우 상황, 수위 상황과 홍수 상황을 면밀히 조시하며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응급대오를 강화하고 당직 근무를 강화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당위 보석이 배해도 부시장 장준걸이 참가했습니다.
1: 8월 17일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2026년 제15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고시잡지에 발표한 중요 문장 건강중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전달학습하고 연결시 도시형진 열공급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행동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건강중국건설에 관한 중요 론수를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새 시대 위생건강 사업 방침을 전면 시달해야 합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등 중점 공공위생봉사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상시화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조의약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다국적 진료봉사를 확대하며 기층 중위봉사 진지를 보완해 전시 여러민족 군중의 건강 획득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열공급 사업은 군중의 추위와 따뜻함에 직접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보장 공정입니다. 연길시 도시향진 열공급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행동 실시 방안을 참답게 시달하고 겨울철 문제를 여름철에 해결하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공사 일정 초일기로 열공급 시설 개조를 다그쳐 기한 내에 질적으로 개조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군중을 방문해 난방 상황을 료해하는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군중의 요구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모순과 잠재적 위험을 기층에서 해결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 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단입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복.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랭킹 세계대학 학술 순위 100강에 우리나라의 16개 대학이 입선됐습니다. 고등교육평가기구 랭킹은 15일 2026 랭킹 세계대학 학술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는 세계를 선도하는 천여 개 연구형 대학을 보여주었는 바 중국 내지에서 총 234개 대학이 순위에 올랐고 그중 16개 대학이 세계 100위 안에 들었으며 100위권 대학 수는 지난해보다 3개 늘었습니다. 올해 순위에서도 하버드대학은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지키며 24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고 스탠퍼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그 뒤를 바짝 달았습니다. 유럽대학 가운데에서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의 성적이 가장 우수해 각각 세계 4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리 사크레대학교는 13위를 차지하며 유럽 대륙 대학교들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중국 내재 대학교들 가운데서 청화대학이 세계 20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계 18위,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북경대학은 22위, 절강대학은 24위, 상해교통대학은 27위,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9위, 복단대학은 42위를 차지해 중국의 주요 대학교들이 세계 50위권 안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계속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떤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장 잘 해소될까요? 2016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분 보충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음료 수분 보충 지수, 즉 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13가지 흔한 음료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수분 섭취 상태에서 이것들이 소변량과 체액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 보충 효과가 가장 강한 음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한동안 물을 마시기 어렵고 화장실에 가기도 불편할 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 세 가지 음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해질 음료와 양생수가 운동계의 새로운 인기 아이템이 됐고 젊은 층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할 수 있습니다. 땀의 주요 성분은 물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입니다. 발열, 과도한 발한, 설사로 인한 탈수 시에는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물만 마시면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더욱 희석돼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체내 이온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전해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해질 물을 고를 때는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염화칼륨, 인산이

0: 등은 식품으로서 자체의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거나 반투명한 병 음료로 만들려면 보통 끓이기, 려과, 조제, 살균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마시게 되는 것은 주로 물, 풍미 물질, 그리고 소량의 가용성 성분이며 이것은 식재료를 직접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생수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음료로서 다른 음료에 비해 비교적 건강에 좋아 소량으로 마실 수는 있지만 끓인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링게르 투여가 약 복용보다 더 빨리 나을까요?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니 얼른 링게르 주사를 맞아야 한다. 효과가 직접적이고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빨리 낫다. 링게르는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다. 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게르를 병을 고치는 만능으로 여기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링게르를 맞으려고 합니다. 단축시키지는 못합니다. 무분별한 링게르 투여는 알레르기 반응, 발열원 반응,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고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체육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멋진 오늘을 위하여 지나간 어제는 추억으로 남기고 다가올 내일은 희망으로 채우되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 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배우고 있나요?

0: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던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고 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네, 어찌 보면 많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보다도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번 순서는 석품, 응원 대상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날의 물고기를 찾은 수령가, 기자발 로틴이로 오늘은 또 이렇게 응원 대상으로 인력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황금한 축구의 학업들과 그리고 여태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용수를 절쳐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니 이게 뭐 얼어 날 그냥 와 개팔러야. 아 뒤져서 나를 와서 김민재 아들 뻔쌍하니 뭐 막 하사나 자꾸 모여야 되네. 아, 야, 원래 우리 아들은 원래 쉬 안 보는 거야. 야, 네 쉬 묵겠는가? 야, 그 응원대사 좀 누긴가 좀 봐. 아, 누구야? 아야, 아, 저기 물고기 하는 거야, 야. 야, 뒤로 응원대사 되는 거야. 야, 기레기가 아줌마에게 미지경도. 아니,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기레기가 뭐로 이 관중들이고 응원들이고 뒤로만 딱 뛰어들게 보여주게. 아줌마, 아줌마 하지 마소. 이래다가 얘 길린데서 너도 지나르면 얘 아줌마는 너도 감기를 너도 쥐토리한 뱀에다 왔구만. 예? 야, 기레 어떻게 했어? 저런 여자인 것들 아이 처음부터 대상 직무로 맡았는데 아이 어떻게 아무리 한판다 여기들이 그만 그게 겪고 나겠더네. 그러지 말고야, 저 대원이 어떻게 오늘 좀 나를 모두 방조해서 야 박수도 세게 치고 그간 내 이제 구호를 부르면 야 그거 목이 터지도록 좀 구호를 야? 아 그새 대원이 원래 벌써 머리 상한 게 오늘 벌써 이상한 게 그 양가 기대해서 야 앞으로 좀 떠나 그냥 박수 세게 치고 야? 예예예. 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이게 나와서 그럽니까? 예. 예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 오늘 여러분들 조용하게 지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우리 응원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는데 우리 다 같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시죠. 할머니 나와주세요. 야 어떻게 몇 명이면 저는 응원대들이 이렇게 바꿔요. 어떻게 우리 김팀 응원합니까? 그럼 우리 세기 팀들 그래요 뭐 이기세요. 아이고 이게 내 모습 젊은이 앞에 나와서 이게 내가 나서 뽀로 기계를 하다가 저기서 뽀로 사는데 이거 홍구이 분 우리 소개한 게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지 내일에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 그래도 오마 쓰게 하고 그래서 양해라고 듣더냐? 야? 아이고 내 손으로 신경 무슨 잘하기는 잘하겠어. 그래서 지레지레 한거 은행지죠. 야.

0: 있어 달라. 아, 그나저나 야, 그 아만 그렇게 나와 마이크 좀 하는데, 아, 나도 좀 거기나라 한번 부르고 와야 된도. 예? 야, 아줌마에서 가수다 낸 춤추 다 안 가는데, 내가 이래 나비 오락하니 편에서도 음나라 노래 편에서도 무슨 노래 편에서도 옛도 먹수 그렇지 않아. 예? 하나도 가수 아빠에 여우들이 모두 그 아가한테 박수에 생긴 내놔 아빠 박수
1: 뭐하고

0: 하늘 함도로라 이 해지해 하늘 함도로 강하지 않으므로 라자우 될까 전반전 경기 5분 만에 불상진 문대에서 두 번을 골이 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 관중들이 소리 따블 뛰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그게 버리는 게 어느 게 그게 우리 피해라고 아줌마는 무척에 씹어 겁니. 아좀 갑자기 보니까 그게 어느 게 우리 피해. 아야, 에이 어느 게 우리 피해인지 어제 다 앞이 바삭바삭 하는 게 배우고 가면서 내가 가면서 저기 어느 게 우리 피해. 뭐, 아 이렇게 우는 엄마의 자기 편도 모르게 어떻게 우는 피해 합니까? 거기서 흰옷 입은 게 우리 길림 송장에 그 빨간 옷 입은 게 불쌍댄다. 아야, 에이 슬라슬라야 무슨 아이게 난다야. 무슨 길림대고 불쌍대고 하는지. 나는 저는 법판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도래지한 말하면서 예쁘게 죽는다. 어머, 다음번부터는 얘 이렇게 응원하려면 전 부르 극장에 많이 보십시오. 아 이렇게 술에 지내 폭 취해가지고 어떻게 응원 기대를 합니까? 이 아줌마 아줌마 어떻게 내가 그렇게도 술을 이렇게 많이 말고 온거 아닌가? 아니 아줌마 저는 그렇게 댕기잼도 예? 이야 아줌마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면 가서 말을 달아야지 또 배우지 가거든 수타 남자들이 가서 찌르고 나가지 예? 아, 근데 전 아줌마, 예, 그렇게, 아, 이 옷이 근데 복잡해 풀렸다. 이렇게 남자 복잡해, 그렇게 가라. 그렇게 가다면, 여자라는 게 몸을 좀 싹 쓸만한 거, 이렇게 팍 입고서, 그래서 남자 옆에 싹 앉아서, 깨끗하게 해서, 너가 가다 여자면 매일서, 그래서 총을 약간 타 발랐어. 민남이, 예, 아줌마, 아줌마. 근데 노래를 또 요하게 그래 사람이 요래 싹 풀어지게 요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아줌마라는 정신 노래는 해도 그런 따가서 뭐 버릇 될까? 거기 열었어 막 기관 싸우자고
0: 안되냐 서로 정신 생각 안되냐 서로 정신 생각 버릇 하고 난 니가 못하면 못하는데 다른 노래 하다니까

여름에서 경쟁해 주는 아줌마 한 가지 말하겠어. 아줌마 얘 그렇게 댕기기는 댕기지. 그게 그렇게라는 게 이런 대중적인 문화 올라상서가 문명하고 좋기는 사람들이 잼도에 내 그렇게 내 그렇게 난 대세계 척하지 마옵소. 난 거기 가서 동룩한 이슨 말입니다. 그저 대리 불어나기도 막 가서 그저 동룩 그저 깨운 것 같은. 내 오늘이 이 경기장에 와 보니까 내 좀 무슨 생각이 있는데 내 이제부터는 이제도 그라도 나의 억박이 들어서 내 술을 마셨다고 빚어 듣지 마오. 내 그렇게 가서 400원을 받기는 딱 한 250원이나 이렇게 양배서는 탕류 치고 네 번을 가기면 한 번 나 가고 있어. 나머지는 내 조약에서 우리 김님 손자다가 내 좀 빚을 내자는 게 좀 바람이지. 그 아줌마도 얘 물고기 팔았으면 돈을 좀 부으면 김님 대리에 지원하겠어. 예? 애들. 야, 어쨌구나. 원래 이 아줌마가 내 원래 손이 바짝 안 오구나. 아, 가만히 있어. 아줌마 빨리 저 보러 보자고 내 말을 듣게. 아유, 그 병상 들어오는 야, 들려. 무슨. 야, 야, 아줌마 가만히 내 입에 좀 내 까바다를 응원하는 거 한번 봐서. 이 여자 손수나 도둑객이. 완전경이 시작되고 2분 단비요. 20번 고등원 선수 힘차게 버림을 고 중간 지리를 대결하는 김용.

여러분께서는 송소나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벼랑 끝에서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곳이 내가 날아오를 곳이었다는 것을.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가두던 껍질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 뜻인 즉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현재를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도 그냥 나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이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믿으며 힘찬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종선아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체육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
1: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득대란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사회의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네, 리양준 의학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예,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면 보통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과 같은, 네, 바이러스성 간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간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 예, 우리 간염하게 되면 보통 바이러스 간염을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0: 네.
1: 근데 실제 그 간염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내놓고 또 비바이러스성 간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균성 간염이라든가 세균이 간염을 그리고 그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우리 대사를 일으키는 지방성 이런 간염, 간경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기생충병으로 오는 이 흡혈병 이런 걸로 오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염들. 그리고 약물성 간염 같은 것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면역 장애로 오는 이런 간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요하게 그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래요. 우리는 각 류형의 이 간염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바이러스성 간염은 또 A형, B형, C형, D형 그리고 E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간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이 바이러스성 간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독이 일으키는 간염인데 바이러스란 게 우리 조선말로 병독이라 하는데
0: 네.
1: 이 병독은 아주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보다 작아가지고 우리 한개 간세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이런 저 차이점이라 하게 되면 A, B, C, D, E 이렇게 우형 간염까지 O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O형 간염까지 다 있는데 이게 첫째는 병독으로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뭔가 여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병독이 그 바이러스가 DNA인가 RNA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역석을. 그래서 위에서 그걸 말한 거에 대면 DNA 병독이라 하게 되면 그게 온종한다 조금.
0: 네.
1: 그러니까 허리 그 변형을 잘 일으킨다. 이래서 우리 그 의학상에서 예방할 때 제일 처 예방할 때 왁신을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 때좀그그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0: 네.
1: 우리 지금 이형 간염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B형 간염. 그거는 병독이 이네 가지 종류의 병독에 비해서 DNA를 갖고 DNA 병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다 RNA 병독인데. 이래서 이게가 그 예방할 때 가능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예방의 차원에서는 이형 간염이 그 왁싱이 많이 나온다. 결국 효과가 좋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이 다섯 가지 형이 간염에서 우리 다른 차이라 하게 되면 핵심적이라 하게 되면 어떤 건그 피로 전파되고 어떤 건 우리 음식으로 전파되고
0: 네.
1: 손으로 펑코 차나 손으로 전파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 간염이 가평 간염 같은 거는 음식으로 손으로 많이 전파됩니다. 그렇지만 저기 이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런 것들은 우리 피와 피가 접촉해야 이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피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저 독염으로 해서 전파됩니다. 이것이 그 핵심적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하나 말할 건이 효과를 볼 때는 그 이제 같은 급성 간염, 펑코차란 A형이나 O형 간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급성화로 많이 합니다. 황달이 오거나 아예 증상이 심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 바빠서 그렇지 저 병원에 갑니다. 근데 이 만성화를 하는 그 병독성 간염들은 E형이나 B형 같은 그래서 C형이나 B형 같은 이런 간염들은 일반적으로 잘 초기에 발견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발견되면은 만성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급성화, 하나는 만성화, 만성간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 전염 또 통로를 말씀해 주실까요?
1: 이제 금방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들어간다,
0: 아, 네.
1: 병독이. 이게 하나는 피를 접촉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로 주사기나, 혹은 우리가 어떤 기밀한 접촉에 의해서 피에 들어가야 이게 전파된다. 피로 들어간다. 몸에 그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뜻인즉인가에 되면, 이런 병독은 먹어서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때는 피와 접촉하면 그 피 안에서 살아서 간이 들어가서 복제를 하고 일으킨대. 그래서 그게 그 전염이 되는 이 전염 독용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염병에는 세 가지 전염은 전염 독용, 전염적이나 허리 걸리는 이가는 치라고 있네.
0: 네.

0: 여기서 두 번째 전염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러한 저 우리 그 피와 피 전파는 여러 가지 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수혈을 받거나 혹은 수술 받을 때 수술할 때 그리고 문신을 새기거나 혹은 무슨 그 암암리에서 주사기를 나눠 쓴다거나. 이러한 그 피와 피 접촉 그리고 그 수직 전파라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 태판을 떨어져 나올 때 위상을 받으면서 피가 피가 접촉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가 그 접촉해서 일으키는 이러한 데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A형 간염 같은 건 급성 황도성 간염 같은 거는 우리 먹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여름에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게 감염돼 가지고 특별히 그 해산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걸려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파 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는 입으로 하나는 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현재 어떤 감염 백신들이 있는지 또 한 번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더는 감염에 전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0: 예, 지금 생물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그 백신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해가지고 서로 부작용이 있었거나 하고는 중화가 잘 돼가지고 서로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백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면역성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만. 그러니까 그 산 병독을 줄 수는 없고 이래서 그걸 죽여가지거나 혹은 다른 데서 그 병독성을 약화시켜서 사람이 기여는 이러한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약이 그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에서는 A형 간염 같은 거 지금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달성 간염이 걸리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고위험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사라 호사라든가 이무인원들 그리고 그 우리 그 오염 이런 저 방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라든가 그걸 처리하는 환우의 공로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원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저 식품 가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에는 고위험군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놔줍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한 번 걸렸다는 사람은 이제 같은 A형 간염 같은 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성 지금 면역이 된다. 결국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도 심지어 20년, 20년 더 나아가서는 연구성적으로 아이 걸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성 간염에서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이도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완전히 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NA 변동이기 때문에 아주 온종돼가지고 자주 변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가 나와서 24시간에 한 번 맞고 그리고 한 달 때 한 번 맞고 반년에 한 번 맞게 해서 이런 세가 세 번 맞게 되면 아이들 기본상 이 백신에서 그 리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이 항원이 없 항체가 아이 나오게 되면 맞아서 예방할 때 이제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예방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는 아주 비교적 연구적으로 그리고 아주 온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C형 간염이 우리나라도 한 4,500만 명 있는데 이 C형 간염의 백신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RNA 병독이 자꾸만 그 이학상에서 변이 되기 때문에 전번에 신관 병독처럼 자꾸만 변이 되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만들었다 또 변이 되면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놓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 바이러스성 간염은 현재 근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0: 네, 이게 정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의 이갈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가 20개 한내 지금 이갈이 다 한데 그러니까 7,500만 정도 있다 한데 이 옛날에는 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걸린 다음에는 그 좀 만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발전을 그 지금 저 써야 하는 이런 약들이 복제를 써야 하는 약들이 많이 나와 괜찮은데 그런데 그 저기 근치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치한다는 거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C형 간염 같은 거는 지금 약물이 나와가지고 그 RNA 병독이 복제나 억제를 잘하기 때문에 기본상 그 임상 근치 일기설이 기본상에서 걸린 다음에 일반적 근치가 잘 되는 이런 쪽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 C형 간염은 거의 이

0: 이 어떻게 말한가 하면 조금 그 공절하고
1: 네.
0: 그리고 시형관념은 치유될 수 있다 커서
1: 네.
0: 그 컨셉 커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나뉘는데, 네, 이는 어떤 구별점이 있습니까?
0: 네, 급성간염은 말 그대로 급성기에 그 폭로가 잘 돼가지고 인체 그 증상이 심하고 체증이 명확해가지고 사람이 또 바쁩니다 이때.
1: 네.
0: 이래서 이 계단이 잘 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초기 발견해서 이때 병원에서 지금 약이 좋기 때문에 임차 치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간염 같은 위험기만 넘게 되면 기본상 일생면역을 갖고 다음에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1: 네.
0: 효과가 좋습니다. 예, 만성을 앓는 겁니다.
1: 아,
0: 지금도
1: 네.
0: 철저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간염 이제 같은 이형간염이나 시형간염 같은 거는 이허병 그러니까 이병에 이형간염이 자이병이나 이병 이런 간염들은 만성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만성증적인 경과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게 그 증상이나 증상 같은 게좀 적어질 때 해도 사람이 치료한다면은 간염 본신이 병도 본신이 간세포에서 번식하면서 계속 그간 조직을 파괴합니다. 예,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만성증염증이 있기 때문에 간이 경변이 일어나거나 간경비라고 하는데 간硬화 그래서 이게가 그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평상시에는 좀 아프거나 크게 뭐 증상은 없어도 만성화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 몇년 혹은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이게 합병증이 나오거나 혹은 전신 증상이 나오면서 신체에 매우 큰 영향을 일으킨다.
1: 네, 그래요. 간염이 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간염이 일정하게 지속이 된후 발견하거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간염은 내 인체에 또 어떤 잠재적 위해를 줍니까?
0: 예, 간 본신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오장육부가 제일 큰데 여기가 체중이 한 1.5%에서 2%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간이가 한 서근 내지 너근 정도 이렇게 큰데 어린아이 때는 더 큽니다. 이게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기관이 우리가 그 화학공작이 때문에 여기서 모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 공작이 마사지게 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뭐 번식하든지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좋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마사지게 되면 여기 그 대상기하고 비대상, 저, 시, 수따이 장치하고 따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할 수 있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능이 완전히 잃어먹게 해서 이게 간이가 전체 조직이 다 마사지게 되면 자기 공능을 대상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기에는 간 조직이 크고, 그 다음에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 한 70, 80% 손해를 봐도 20, 30%만 남아있으면 다시 대상합니다.
1: 네.
0: 예, 이리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 때문에 또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무형이 그러니까 감각을 그잘 모르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이런 거잘 모른다. 예, 이래서 얼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기를 넘어서 그 비대상 그러니까 그 스다이창 대상을 잃어먹어서 얻어놓은 공능이 떨어질 때 때는 이 전체 간세포가 모두 망가질 때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증상 가운데서도 전신적 증세가 많이 나타나서 그 잠재적인 유해가 폭로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혈 한다든가, 예, 그리고 단백이 낮아져서 각 기관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예, 그리고 복수가 온다든가, 예, 그 다음에 간경화를 발전돼가지고 여러 가지 인체 내의 기관들이 마사진다, 이런 것들이 다올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가족 중에 네,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예, 여전히 제가 대학에, 의과대학에 있을 때도 이런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예.
1: 네.
0: 우리 연구생들도 그렇고, 가족지간에 이형간염, 비형간염하고, 시형간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족에서 전파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실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밥을 같이 먹거나, 뭐 같이 자거나, 혹은 밀접한, 무슨 치매 큰 접촉이 없이는, 겉으로는 잘 간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비형관염인가 쪽에 비형관염보다 또 부부지간에 시형관염이 걸리거나 비형관염이 없는데 그거 여자가 비형관염이라면 남자가 꼭 비형관염인 게 아니고 시형관염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 같은 간염에 걸리는 게 집에서 걸리는 게좀 적은 형태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그 침입 도계가 밀접하게 그 피와 피가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접촉 역사가 있어야 그게 잘 전염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잘 전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비바이러스성 간염 발병률이 수년 연속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무엇입니까?
0: 비병독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이용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우리 원인은 생활 습관에서 지금 많이 옵니다. 실제는 우리나라가 그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적게 하고, 비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불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간에 부담을 많이 주거나, 이런 현상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면 그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간이 식품들이 기름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소화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 이화작용보다 동화작용이라는 게 사람이 축적한 작용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이래서 비만이 온다 할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벌써 그 내장부터 시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시라든가 내장 지방이 쌓인다 말. 이래서 지방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부터 성인까지의 이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간에 지방이 그 함량이 5% 넘을 때는 우리 지방간이나 약성에서 이래 해보게 되면 기본상에서 지방간이나 기본상 진단을 많이 내리킵니다. 보통 중년들은 일반적으로 술을 좀 마신 사람들 하면은 지방간이 더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도 그 지방을 그 축적시키고 알코올 본신이 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도탕으로 왔으니까 그것도 전이 돼서 지방을 쌓이게 된다. 이래서 알코올성 간염하고 우리 그 생활 습관에 의한 음식에 의한 간염이 지금은 올상 그 간경화를 초래하고 간음을 나간 뒤 주요한 적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인식은 맞습니까?
0: 이건 완전히 틀린다.
1: 네.
0: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그 우리 비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간에 대한 손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간 조직이 파괴되고 간에서 생성되는 우리 인체에 소요되는 이런 많은 물질들이 나오지 못하고
1: 네.
0: 그리고 오히려 그 독성 물질을 해독 못하면서 간을 마비게 만들면서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을 또 해독을 못하는 바람에 또각 기관에 특별히 그 콩팥이나 신당 이런 데 가서 파괴를 하면서 우리 간선 증후군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1: 네.
0: 그래서 콩팥이 마사진 사람 많고 또 간이 나쁘면 당대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기본상에서 지금 우리 생활습관병에서 제일 많은 게 고혈압 당뇨병이 고혈지 당뇨병이라는 게가 이게가 그 우리 인슐린이 나와서 이저 췌장에서 이게가 인슐린 대사가 당을 합성할 때 간에서 기본상 학살하래 간탕해라 괜히 간이 나쁘면 이거 합성 못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간성 당뇨병이란 게 간성 당뇨병이란 게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실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달달한 거 먹기 싫다, 달달한 거서 그 우리 보통 말하는 당뇨병 오는 거 하지만 실제는 어떤 사람 달달한 게 부조리한 사람 많습니다. 간은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이 간탕면이란 게 이게 간이 해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효소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쨌든 달달한 거 싫어한데 이게 당뇨병에 걸리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장기적으로 보면 달달한 건 나이 먹는데 기름진 거나 알코올을 많이 먹거나 밥 아이 잡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선후관계에서 이런 거잘 알아야 된다. 간은 옛날에는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80년대 전에는 못살 때도 간염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래서 사탁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을 예방해야 간에 그 간염을 예방해야 이 당뇨병도 오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지나치게 그 탄수화물을 달달한 거 공지하는 거는 나쁘다고 본다. 생활습관 잘 조절하면 이게 간을 보호하게 되면 당뇨병도 적게 올수 있다. 지금
1: 네, 그래요. 청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지방간 역시 비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하나인데요. 별 증상이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방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방간은 우리 몸에 어떤 위해를 줍니까?
0: 네, 아시다시피 지방간 우리 중장년층에서 지금 많습니다. 어쩌냐 되면 중장년층이 일도 바쁘지만 또 스트레스 해소를 안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또그 저녁 시간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동네 같이
1: 네.
0: 이런 뭐 힘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지내 자주 이런 모임을 갖고 이래서 하면은 이 지방이 쌓이든지 알코올도 지방으로 다 축적되니까 이러니까 그 이에티 저거 멤버로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그 지방간이 오게 되면 대사가 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지방간 하게 되면 비만.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비만이 오면서 고혈지가 있나 혈지가 높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 여기에 그 저기란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토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도리글리세리드라고 까니산드란가 이런 것들이 피 안에서 흐르면서 피로증도 진행을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래서 지방간은 우리 몸에 단순히 지방이 쌓여서 간이 못 쓰이뿐만 아니라 이간 대사가 잘못되면서 지방 대사로부터 해서 포도당 단백 대사가 다 잘못됩니다. 이래가지고 온몸에 다른 기관이 혈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인체 모든 기관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들은 절대로 생활 습관을 잘해야 된다. 꼭 일주일에 한라는 간을 시식하는 간시술이라는 것 같고, 예? 누가 어떻게 청하든 어떤 기관이 한라만은 제가 그좀 간을 시식시켜라. 예? 이렇게 좀 집에서 술도 먹지 말고 저녁에 좀 굶더라도 이렇게 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네,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도 호전시킬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물론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바뀌면 천천히 호전됩니다.
1: 네.
0: 그리고 실한 사람이 내장도 곱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을 첫째 아침, 점심, 저녁을 3끼를 먹을 때 골고루 그리고 적당히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이제 담배 술 같은 것도 적당히 그리고 휴식도 밤을 제대로 자가면서 적당히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이게 역전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역전된다. 이게 동물 실험도 안 가지고 사람 여유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에너지 대사가 평형이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지금 자꾸만 그 합성 대사가 많이 나고 분해 대사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시려진다. 그러니까 그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몸을 쪼그리게 되면 간이 지방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혈지도 떨어지고 그냥 간이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이

0: 독성물질이 계속 인체를 돌면서니 대뇌부터 각 기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합성작용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각종 물건을 합성해서 심지어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그 안에서 합성해서 전신을 내보내고 그다음 단백도 합성해서 내가서 인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간이 나쁘게 되면은 모든 합병증이 다 올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일상에서 이제 간을 해치는 습관으로는 네,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0: 예, 간은 그러니까 침묵기관입니다. 예.
1: 네.
0: 아파도 잘 모르고 그다 아프단 말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막 써먹고 많이 있는 간에.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그 간염을 이런 일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서요. 이제는 한 16년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비형간염을 발견한 미국 학자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8일이 되면 해마다 이 간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도 한 가지고 이걸 60년대 비형병도를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 이 병도 확실히 우리가 만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첫째는 이 간염이 일단 걸릴 때에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그 휴식을 잘하고 예, 습관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하게 모든 일들을 하지 말고 먹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이나 독인에서 주의를 한다게 되면은 간에 해를 끼치지 않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가족들에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간경변은 간질환의 최종 단계일까요? 네, 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되려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0: 절대적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1: 네.
0: 같은 생활 습관이나 혹은 이제 같은 약물 치료 제때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관계되고 그리고 그 간염의 그 어떤 면역성적인 본인의 기질과도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1: 네.
0: 그렇지만은 간경변이 온다, 간硬화가 온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대상기를 넘어서 그 스다이창 대상을적이나 어떤 대상할 수 없다 이러게 되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증상이란 건 우리 객관에서 보지 않고 자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맥이 없다든가,
1: 네.
0: 담이 안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 구토설사 계속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객관상에서 또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몸이 어떤 그 두두두라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그 손이나 손바닥이나 혹은 그 나체나 무슨 이런 그 몸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이 간장소 무슨 두두두 이런 것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피를 토하거나 이런 사람도 출혈 증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단한데 그 칫솔질해도 이 몸에서 피 나거나 코피
1: 네.
0: 자주 나거나 그다음에 어떤 여성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이게 닮아도 다거리가 이게 자꾸만 끊어지고 마요고 이런 중장년 여성들이 이런 게 자꾸 와서 심지어 이게 북갑인가 가봤지만 이 심간경화 오면서 출혈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내 간이 나빠 이렇구나 이런 걸 미리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경변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초기 증상은 따로 있습니까?
0: 예, 간경변 초기에는 그렇게 큰 증세 없습니다. 예, 간이 대상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계속 이 나쁜 습관, 이제 같은 계속 술 먹고, 계속 늦게, 밤늦게 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먹고, 이런 습관이나 운동하야 하고, 예,
1: 네.
0: 비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초기를 넘어서 중기 말기에 들어갈 때는 이미 늦었다. 예, 간이란 건 땅땅해지면, 그 병동은 우리 약을 없이 줄수 있지만, 앞으로 땅땅해진 간은 다시 풀리는 약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하고 초기에는 증상이 크게 없대서 그래서 그 방치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초기에 벌써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건 초기라기보다 어디는 이게 초기를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같은 증상들이
1: 네.
0: 이 몸에 치솟을 때 피가 나거나 혹은 맥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 두두두 현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화암에 복을 때 백단백이 내려가거나
1: 네.
0: 다른 어떤 간염이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중시해야 됩니다.
1: 네. 네. 그럼 이제 간암은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예, 간암이라 하게 되면 우리 간경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예, 생물성 쪽이라 할까 이런 방면에서의 병독으로 일으킨 암 가운데서 이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1: 네. 예,
0: 그러니까 예, B형 간염이 일으키는 간암, 간경화를 넘어서서 간암 이렇게 오는데 이 간암이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첫째는 사람들이 이식이 중요한다. 이게 내가 예, B형 간염이나 간염 됐다. 만성

0: 통화를 했다. 하고 계속 전기적으로 검사했는데 이게 농도가 떨어진다. 가공이 되면 비둘한 게 있으면 DNA 검사해 보고. 그리고 되면, 그리고 증상이 좀 있다 할 때는,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이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1: 네.
0: 그 다음에는 화암에서 자타에 단발한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단백들이 보통 성인이 되면 많이 나타나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날 때는 이 간암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크게 CT나 뭐 MR 하기보다 먼저 비초만 잘 해도 거기에서 의심을 가지면은 이제 CT나 MRI 해서 이렇게 되면 1cm 좌우위권 다 발견한다. 지금은 네. AI가 발전해서 AI 플러스 MRI 이런 기계를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자그마한 연점 뭐 몇 cm도 지금 다 의심을 갖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네. 좋겠죠.
0: 그렇죠.
1: 네. 시중에 이제 뭐 간보호제라거나 네, 건강기능식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또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예, 그 건강 보조 식품 이런 저기나 보조 식품, 공능 식품, 건강 식품 다 이름이 다 부동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말해서 그 보조 식품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으로부터 온다.
1: 네.
0: 이 음식에서 재련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그 흡수장애가 없으면
1: 예. 네.
0: 그리고 먹고서 소화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면 이런 것 특별히 쓸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예, 어쨌든가 그런데 혹시 간경화라 오게 되면 이게 합성이자 아이디거든요. 단백이나 예.
1: 네.
0: 그다음에 우리 인체가 소화해야 되고 이러게 되면 우리 특수한 무슨 뭐 아미노산만다든가 빨간발이 있는다거나 예, 이런 거는 그 약물로 치료할 때 쓰고 음식으로는 네. 제가 보건 데는 뭐 특수하게 소화 잘 되는 음식 예? 흡수 잘 되는 이런 좀 땅땅하지 않고 좀 능히 소화될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잘 잡수는 것이 여러 가지 야채를 비롯해서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예. 야채 같은 것도
0: 예,
1: 많이
0: 그런
1: 드셔야죠.
0: 야채 스프람 이런 것도 많이 예, 비타민 들어간 이런 것들이 많이 흡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일반 대중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간염 예방 관리 행동과 또 바로 잡아야 할 인식 오류는 무엇입니까?
0: 예,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간염뿐만 아니라 먼저 이게 건강 지식을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부터 건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야 된다. 지금 사회는 이 건강 지식 학습이 좋습니다. 예, 많아서.
1: 네.
0: 그러니까 이건 네가 건강을 지키자 먼저 첫째 네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게 하는가 아이들에게 하는가. 지식을 연마하게는 이 중요한다. 미네 1, 2, 3, 4도 모르는 건강지식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서 쓸데없어 그냥 실천하기 또 실천하더라도 이 건강이 기초지식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조기 발견해야 되는데 조기 발견이 우리 약상에서 2G위방, 2G위방, 3G위방이라고 하는데 이 간염 같은 거는 이제처럼 전기적인 뭐 가속력이 돼서 전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한 사람은 물론 발견할 수 있지만 뭐 나는 가속력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은 푸시를
1: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사회의학과 과학문화교류협회 회장이신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제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시간은 한참 늦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리할 틈도 없이 어수선했던 거실이 눈에 밟혀 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이가 갖고 놀던 인형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아이 책상 위에는 그림책과 색연필, 작은 장난감까지 한데 뒤섞여 정말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고 잡동사니는 정리함에 모아 담고 당분간 쓰지 않는 물건, 큰일을 앞둘 때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작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수선했던 잡념이 가라앉고 다시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하다는 흩어진 물체로 어지러운 공간,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물건들이 뒤섞인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거나 걱정과 잡념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오늘 단어를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주석이 해칠 리마 잠비아 대통령의 연임 당선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0: 제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양질 의료 자원이 기층 민중들에게 혜택을 마련해 주어 건강 중국의 새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1: 중공주항과 공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장족에게 2급 우주 공훈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에게 용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훈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살바도르 립법회의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1: 보도요 시세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20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하카인대 하칠레마에게 촉전을 보내 그의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 연임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두 차례 회담을 갖고 함께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실무적 협력의 성과도 풍부하고 다자간 사안에서 밀접히 조율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칠레마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중국 아프리카 협력논단 북경 정상회의의 성과를 관철하고 전통적 진선을 계승 발행하며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호혜

0: 18차 5기는 전망 계획은 2035년까지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세종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전국 보건건강대회가 열린 가운데 기층을 중점으로 한다는 말이 신시대 보건과 건강 업무 방침에 첫 마디 실렸습니다. 이후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이 실시되면서 건강중국의 상부 설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료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서둘러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층 의료보건 체계의 모습은 모두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체계가 가장 완비화된 기층 의료보건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현의 80%가 넘는 곳이 용상, 심전도, 검사 등의 자원 공유센터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는데 의료적 군중 봉사 차수는 연인수로 3억 3천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기층 검사, 현급 진단, 결과 상호 인정은 병을 보이려면 대도시로만 가야 했던 낡은 경험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소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기반 자원이 취약한 지역으로 긴밀형 의료 공동체를 바탕으로 원격 진료망이 현급 병원의 두뇌를 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운남성 안녕 제1인민병원 의료공동체 심전도센터에서는 6개 향진보건소와 64개 말보건실에 이동식 심전도 기기가 견본을 채집한 후 5G로 실시간 전송하고 원격으로 보고서를 내보내므로 마을 주민들은 전 보건실에서 현 병원 전문가의 진단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능숙해지면 사람의 인식도 따라와야 합니다. 각 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층에 소혈 방식의 용량을 보냄으로써 인재를 보류하지 못하고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며 봉사가 세심하지 못한 등의 허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기층 의료보건 인력 규모는 약 50% 증가했습니다. 농촌 맞춤형 무료 의대 생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평균 중소부 각 향진 보건소마다 가정의학과 의사 3.5명을 배치했습니다. 2,199개 현 단위 긴밀형 의료공동체와 81개 도시의료그룹을 기반으로 상급병원은 핵심 인력 파견, 멘토링 지원, 원격 치료를 통해 성숙한 진료 기술과 표준화된 진료 규범을 현과 향촌으로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 가정의사는 139만 1,000명에 이르고 전국 로인 기약 인원은 1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만성질환 추적 관찰, 건강 선별 검사, 재활 지도, 체육 의료 용합이 일반 시민의 가정으로 들어가 의료보건 봉사가 질병 치료 중심으로부터 인민 건강 중심으로의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편벽한 지역의 난치성 중증 환자들에게도 현장으로 내려온 의료 자원으로 똑같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재손 전문가팀은 소장에서 순회 무료 진료를 진행했는데 팀의 자원봉사자인 장족소녀 공상은 한때 중증 척추 측만증 환자였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전문가팀에 의해 질병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키가 120cm도 채 되지 않던 데로부터 140cm가 넘는 체격으로 자라났고 올해 대학에 합격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원의 하향 배치가 가져온 변화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당장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기층의료보건망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보건의료사업이 보편적 보상과 균형, 전민의 공유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질 전망입니다.
1: 중공조항 공무원 조항군사위원회가 8월 20일

0: 장륙에게 2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에게 영 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결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 비행사 장륙, 무비, 장홍장은 우주선을 타고 천하 핵심 모듈에 성공적으로 입주해 궤도에서 7개월간 머무르면서 세 차례의 우주 유영 활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110여 개 우주 정거장 건설과 승격, 유지 보수 임무를 완수했으며 일련의 우주 과학 실험과 기술 시험을 진행해 2026년 5월 29일에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신주 21호 유인 비행 임무는 우리나라 유인 우주 공정이 우주 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여섯 번째 유인 비행 임무로서 신주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의 도킹 최단 시간 기록을 세우고 중국 우주 비행사 단일 승무원의 궤도 체류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 우주 사업의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 자강이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종합국력과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제고하고 전체 중화 아들딸의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한층 더 강화하며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의욕 넘치는 분투와 분발 진취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신주 21호 유인 비행 임무의 원만한 성공에는 광범위한 과학기술자, 우주비행사, 간부 직원, 해방군 지휘관의 지혜와 심혈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걸출한 대표인 장륙, 무비, 장홍장 동지는 한결같이 당을 향하고 충성으로 사명을 다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책임을 다해 강대한 중국의 기계와 중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장륙 동지는 2년 만에 다시 우주로 날아올라 지령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총 7차례의 선실위 활동을 진행해 중국 우주비행사 개인 선실위 활동 횟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비 동지는 진취적인 자세로 훈련에 매진해 첫 비행에서 세 차례 선실위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인 비행 임무를 수행한 최연소 우주비행 공종사로 됐습니다. 장홍장 동지는 성실하고 차분하며 기술이 뛰어난 탑재체 전문가로서 영광스럽게 신주 21호 승무원으로 선발돼 1년의 우주 응용 실험을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유인 우주 사업에 세운 탁월한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중공중앙 공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장륙 동지에게 2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 동지에게 영 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륙, 무비, 장홍장 동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고수하며 숭고한 사업에 헌신한 시대의 선구자이자 우주를 탐구하고 우주 꿈을 펼치며 우주 강국 건설의 앞장선 모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1: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민대회당에서 살바도르 립법의회 가스도로 초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레일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주년 기념일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상망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하여 상호 지지하는 보수로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살바도르가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찬성하며 상호 존중, 평등 대우, 협력 상생,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를 서로 다른 규모와 서로 다른 국정을 가진 국가 간 진선 협력의 모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민생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상생 협력의 동반자로 되고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민심 상통을 촉진하고 서로 잘 이해하면서 우호적인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살바도르 립법대회와 전문위원회, 쌍무 진선소조, 인대대표와 의원 간의 진선왕대를 강화하고

0: 법치공찰, 빈곤 감소 발전 등 방면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무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과 전과정 인민 민주 발전 성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국가 관리 경험을 교류하여 각자 국가 발전과 진흥에 일조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카스트로 주석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년 동안 쌍방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하며 호혜 상생하면서 양국의 친선이 지속적으로 공고해졌다고 비유했습니다. 살바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경제, 과학기술,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인민에게 실제적인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살바도르 입법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와 상호학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무협력 촉진을 위해 교량을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각지에서 중대 공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강소성 염성에서는 회화 2폐수로 회부중추 주체공사가 전면 완공됐습니다. 이는 회화 2폐수로 2기 공정 중 첫 번째로 통수 운행이 가능한 중추 공정입니다. 회가 입폐수로 2기 공정은 국가 중대 수리 공정으로 총 길이가 162.3km이며 기존 1기 공정 메탈롤과 만톤의 지속 가능 항공 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연결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증류 송전 공정에 감속성 제4구간이 관통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진령산맥 서쪽 기슭을 가로지르며 총길이 67km, 전체 공정 중 공사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전선 가설 진도는 90%를 초과했습니다. 감속 전기 절강 진입 공정은 총 연장 거리가 2370km로 우리나라의 서부 전기 동부 수송 전략의 핵심 간선 에너지 통로입니다. 내년 4월 준공 후 매년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360억 kW 이상의 청정 에너지를 송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첨단 장비 제조, 고기술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업 경제의 혁신과 우량화 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첨단 기술 제조업과 디지털 제품 제조업 등을 대표로 하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약 50% 수준으로 상반기보다 약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신소, 메모리 반도체, 광섬유동 제품의 생산량 급증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후 표로 제조, 비행기 제조, 스마트 장비 제조 등의 업종 성장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안희성의 경우 올해 들어 집적 회로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수년간 준비해온 다수의 산업 프로젝트가 현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은 국내 생산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공업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그중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수출 납품액은 각각 41.2%, 8.4% 성장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수출 납품액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25.8%, 30.7%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업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각지에서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잇따라 수확돼 농가 소득을 이끌고 농촌의 전면적 부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과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귀주 육반수에서는 20여만 무의 붉은 과육 키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육반수는 산지와 구름이 많아 예전에는 신선한 과일을 수확한 후 과수원에서 도로까지 주로 인력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지에서 인양부인기를 도입해 공중으로 키위를 운송함으로써 수확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복건성 보관에서는 갓 수확한 포도를 즉각 항문 선별센터로 보내고 등급별 분리와 포장을 마친 후 콜트체인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당면 현지 8만 여무의 포도는 재배, 관리 보호, 수확, 검사 등 전 과정을 걸쳐 디지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재배와 브랜드화 경영 덕분에 이곳의 포도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부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고가 과학기술 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안에서는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진열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비추고 있었고 설명서류와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장비 작동소리가 뒤섞여 한데 어우러집니다. 공동사가 관람객들에게 혁신 제품을 시연하고 기술 인력이 중국어, 영어, 타이어 등 여러 언어로 관람객들과 소통하자 청소년들은 체험 구역에 로봇들을 둘러싸고 연달아 감탄을 자냈습니다. 이는 방콕에서 열린 2026 타이 국가 과학기술전의 한 전경입니다. 이 전시회는 타이에서 매년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 행사로서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지능형 기술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과학기술 성과가 이번 전시회에서 한자리에 집중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관련 전시 구역의 부스 인근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과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협력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전시회는 중국 지능형 교통 분야의 혁신 기술, 관찰 성과와 응용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지능형 교통 산업의 발전 수준을 다각도로 보여주었으며 중국 타이 교통 분야의 기술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 마 명경은 17일 전시회 행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중국 타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행사가 중국과 타이 양국 인민들에게 새로운 협력 분야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이 지능형 교통협회 리사장 당하는 타이는 더 많은 지능형 교통 솔루션을 도입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민이 디지털 세계화의 련기를 강화하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시구역에서 방문객들은 DD 청결이 선보인 초록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공유 전기 자전거 세대를 체험했습니다. DD 청결 해외사업부 동남아시아 사업 책임자인 고함의 소개에 따르면 이 전기 자전거는 오염이 없고 소음도 없으며 안전하고 가볍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타이로 1000대가 출하되었는데 첫 번째 물량 200대는 이미 타이 남부의 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후 타이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식 스마트가 전시한 엘사크 무인 물류 배송 차량

0: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타이 청소년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전통적인 취미를 느꼈습니다. 맹사 미래과학자 클럽의 지원구역에서 학생들은 라인 탐식 로봇과 뱀형 로봇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클럽은 청화 맹사 연구팀 구성원들이 설립한 것으로서 이번 조원시에 참가한 목적은 타이에서 AI와 드론, 로봇 기술의 현지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국가과학기술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우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중식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특별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소장 농촌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60일 협상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0: 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원문에 따르면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 범령이 이르고 궁속이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몸이 내심을 따르는 듯이 복종하듯 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다. 즉 명령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된 것은 반드시 중단하며 범령이 미치는 모든 곳, 궁속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곳에서 몸이 마음을 따르듯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고 또 고사성어 병행금지의 최초 출처입니다. 정치가 이럴진대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것은 더욱그랍니다. 군사 분야에서 병행금지의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례로는 한무제의 할아버지인 한문제와 그가 발탁한 일대 명장 주화부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흉노는 한고조 시대 백등산 포위전 이후 한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58년, 바로 한무제 구원 6년, 흉노가 다시 북방 국경을 침략하자 한문제는 급히 군대를 파견해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장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문제는 군대 세 갈래를 풀어 장안 근처에 주둔시켰습니다. 종전 루려는 폐상에, 축자 후 서려는 극문에, 한의 태수 주아부는 세류에 주둔시켰습니다. 한문제는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직접 삼군 주둔지를 위문했습니다. 먼저 폐상을 찾고 그 후 극문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 통보도 필요 없이 황제가 행차하자 군영은 즉시 주동적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문제가 주화부의 군영에 도착했을 때 폐상, 극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선행 부대를 군영 밖에서 막았고 잇따라 도착한 한문제가 사사에게 부서를 들고 들어가 통보하게 해서야 주화부는 문을 열어 영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수비병은 한문제의 시종에게 장군의 명령에 따라 군영 내에서는 말을 달리지 못한다며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황제가 군영 천막 앞에 도착하자 주화부는 갑옷을 입은 채 나와 한문제에게 갑주를 입은 자는 절하지 않으니 군대로만 영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의 내법대로 할 테니 황제께서 허락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문제는 화를 내기는커녕 감격해하면서 주화부는 진정한 장군이라고 흡족해했습니다. 군영을 나선 한문제는 신하들에게 주화부야말로 진정한 장군이라고 찬탄했습니다. 한문제는 폐성과 금문의 군대가 군기가 약해 적이 기습해오면 그곳 장군들은 포로가 될 것이지만 주화부는 적에게 기습 기회마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한문제는 주화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흉노 대군이 물러가자 한문제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주화부를 중위로 승진시켜 수도 장안의 병권을 관리하고 호위를 책임지게 하는 등 주화부를 중점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나중에 한무제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태자류계, 즉 한무제의 아버지는 한경제에게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주화부를 기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화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군이라고 말입니다. 한경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 5초 7국의 란에서 주화부와 같은 명장이 수도 방위를 막고 있었기에 발랭군의 거센 기세에서도 한나라 군대는 추호의 동요 없이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병행금지란 말의 배후에는 방어가 태산같이 든든하거니와 공격도 호랑이같이 맹렬한

0: 완벽한 응진격과 전투력이 숨어있습니다. 결국 조아부는 군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을 제압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거대한 반란 위기를 평정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을 군사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들은 일찍 원문의 위엄이 장군의 명령에서 비롯되니 오늘에야 세류영의 위대함을 알겠다며 감탄했습니다. 세류영의 이야기는 조아부의 철저한 군기 황비뿐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본 한문제의 탁월한 직견을 동시에 조명했습니다.
1: 여파 교수님의 행동한 해설 감사합니다. 조아부와 세류영의 이야기는 고대 군사에서 영행 금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우리에게 큰 계시를 줍니다. 오늘날 신시대 강군의 길에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강대한 인민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군대 건설을 이끌고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강군 목표에 따라 의지와 지휘, 행동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군 만마는 명령은 반드시 따르고 금기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강군 건설에서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우선 당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24차 당대회 보고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우리는 고전 전군 정치실무회의를 대체하고 정통정신으로 정치정돈을 추진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인민군대의 당조직 체계를 강화하며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승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차 당대회 보고는 전투력이라는 유일한 근본 기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군의 중심을 전투 준비와 전투력 향상에 돌려 각 방향과 제 분야의 군사 투쟁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실전 훈련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비시 시중 주교 배전 다장 단자 招之即来 来之能战 战之必胜感 精兵尽履.
3: 병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에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동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동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서장 농촌 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함께 화물을 나르던 원시적인 운송 방식에서 하늘길이 종횡무진하는 시대로, 수유 등 희미한 불빛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천문 만호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오늘날로, 의식조마저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에서 전면적인 소요사회에 들어서기까지, 서장은 유구한 문화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시에 신시대 분투의 물결도 거세 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19년 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급 집중 연속 극빈 지역이었던 서장의 62만 8천 명의 빈곤 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해탈되고 74개 빈곤현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구역 전체의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2024년 서장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1,578원으로 처음으로 2만 원의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문화 보호가 힘차게 추진되었습니다. 제4차 전국 문물조사 업무에서 서장은 농촌 지역의 문물조사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중점으로 고고화 건물을 착실히 추진하여 마부조 유적, 비양 동가 석굴 유적 등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을 확보하여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합의 역사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민생 보장의 질이 제고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서장 농촌의 민생 상황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년제 의무교육 공고화율은 97.86%에 달하고 향진표준화 중심학교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요두 결핍증, 포충병, 대골절병 등 지방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주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농민, 목축민들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내진 안전주택이 과거의 흑벽위험주택을 대체했고 채광형 주거공간과 서장식 기억실이 기본시설로 되었습니다. 생태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서장의 생태우세는 발전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산야의 복숭아꽃으로 유명한 닝츠시 바이구 갈라촌은 닝츠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복숭아꽃 관광문화제를 기반으로 전통 민속활동과 자연경관을 융합했습니다. 관광 수학체험, 민속문화체험 등 다원적 업대를 발전시켜 2024년 촌 경제총수입이 1,400만 원을 돌파하고 1인당 소득은 4만 1,200원에 달하며 복숭아꽃 마을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생태문화관광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민족 단결이 증진되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언제나 서장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장은 민족 단결 교육을 심화하고 지역사회 민족 단결 대가정 공동건설, 농업 목축지역 민족 단결 역량 강화 등 행동을 추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장 7개 지역과 시는 모두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시로 지정되었으며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60일 협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8월 17일 미국과 이란 간 양해 각서가 설정한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양측은 6월 중순 원격으로 이 양해 각서에 서명했고 60일 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당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양해각서를 통해 호르무즈의 협의 통항을 재개하고 다음 단계의 핵 문제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란 전쟁에서 체면있게 철수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서 양측의 심각한 이견과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지난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은 다시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벌여 대립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진퇴량난의 공경에 빠졌습니다. 60일간의 협상 기한 미국 이란 정세는 진정 완화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새로운 특점을 보였습니다. 첫째, 군사적 대립이 승격되었습니다. 양해각서 서명 전에는 양측이 비교적 오랜 기간 대규모 군사 충돌이 없었으나 양해각서 서명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미국은 이란이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재개했고 심지어 10여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역내 여러 국가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양측은 한때 양해각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공세와 휴전을 반복하다가 7월 말 이후부터는 상호 공격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등 싱크탱크는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상대의 한계선을 시험하려 했으나 군사적 수단으로는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미국과 이란은 결국 결과를 내지 못하고 냉각시킬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해역 진폐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전쟁으로 폐쇄되었던 호르무즈 해협은 한때 재개통되었으나 해협통합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의 표현이 모호했고 양측은 해협통제권을 두고 다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해협재폐세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상봉쇄와 군사적 압박 등을 통해 이란의 해협재개통을 요구했고 이란은 해협재개통을 위한 전제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하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미국-이란 양해각서가 레바논 전선 휴전, 대이란 제재 해제 등 여러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면 해협 문제가 양측 대결의 주전장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의제들의 협상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외교 채널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군사 대립이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면서도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 측이 미국 이란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이 대변인은 17일 미국이 양해각서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 하여 양측 간의 어떠한 대화도 진행되지 않아 60일 기한에 대한 토론이 완전히 실질적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압박, 최후 통첩 혹은 시한 제한 하에서는 자국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추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을 승격시킨 근본 원인은 여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핵심 요구에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라는 초점 문제에서조차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에게 해협 통제권은 자국 안보와 지역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뢰대인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 맞서는 핵심 카드임으로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간 선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란이 제시한 핵협 재개통 조건을 수용하고 이란의 핵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을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내에서 엄청난 여론 압박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란 측은 기타 문제들에서도 이견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 교수 주마 무함마드는 핵 문제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농축활동 동결까지만 수용하고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이른바 지역 대리인 문제에서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지만 이란은 지역 영향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각각의 국내 강경파의 압력과 이스라엘이라는 교란 요소가 더해지면서 양측의 타협 여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협상 최종 목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쿠웨이트 일간 아랍인신문 총편집장 압둘라 도세리는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반면 이란은 전쟁을 중단하고 유리한 경제 발전 조건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신뢰가 완전히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기본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없어 개별 의제들을 둘러싼 이견을 풀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향후 미국과 이란 정세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저강도 대치의 지속입니다. 일부 분석은 이란이 당분간 해협을 지뢰대로 삼는 핵심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군사 타격을 재개하기보다는 경제적 압박 등 수단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양측은 저강도 군사 대치가 계속되고 외교적 접촉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제한적인 临시 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도세리 편집장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중재자를 통해 접촉하고 있고 양측 모두 협상을 통해 정세의 격화를 피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협 통항 등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临시 대치를 먼저 달성하고 이후 더 복잡한 의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셋째, 정세 재격화 가능성입니다. 일부 지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우발적 충돌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양측이 다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란이 최근 다수의 강경파 인사를 군사 주요 직무에 임명한 것은 전시 의사 결정 체계를 정비하고 군사적

0: 대립 격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색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네, 오늘의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주제는 바로 나의 어릴 적 꿈은이었고요. 여기 나의 어릴 적 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요즘 제 조카가 저한테 나중에 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가끔은 어린 애들의 이런 또 엉뚱함, 네, 이런 엉뚱함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또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그럴 때가 많죠.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이꾼보다는 이 직업이 좀더 멋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참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어릴 때 꿈은 화가였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그림만 그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커서 미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뭐 물론 지금은 다른 일에 종사를 하고 있겠지만요, 뭔가 취미로라도 또 꾸준히 계속 좋아하는 이 꿈을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나중에 본인한테도 커다란 뭔가 성과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은 기억이 안 나고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어른이 된 지금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어릴 때는 막상 이제 어른이 되면 공부도 이제 안 해도 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네, 꿈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네, 현실적으로 겪어야 할 그런 또 일들, 네, 그런 또 고난과 힘든 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멋진 오늘을 위하여 지나간 어제는 추억으로 남기고 다가올 내일은 희망으로 채우되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처음처럼 삶은 마지막처럼 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웃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믿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배우고 있나요?

0: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던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고 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네, 어찌 보면 많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보다도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번 순서는 소품, 응원 대상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만에 물고기를 팔던 수령가 개발 로틴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응원 대상으로 인력 상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평범한 축구의 학업들과 그리고 여태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감독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뉴스를 펼쳐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 이게 뭐 어느 날 그냥 막 개파야야. 아 이거서 나도 완전 김민재 아들 뻔스다가 뭐 막 하차나 잡고 모여 그래.
3: 아야 원래 우리 아들 원래 쉬 안 보는 거야.
2: 야, 네 시부견은 거야 그 응원대사에서 누군가 좀 봐.
3: 아 누구야?
2: 아, 저기야 물고기 아줌마 아야. 이거 뒤로 응원해야 되는 거. 뒤로가 수호하고 말해. 예? 아 우리들 이렇게 응원하고 왔었구만. 이야 기레기 아줌마에게 미지경도. 아니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기레기 뭐로 이 관중들이고 운동원이고 이름마다 딱 뒤로지게 거였지.
3: 아줌마 마우스 하지 마우스. 이래다가 얘 길린데서 너도 진나름에 아줌마는 그다 감리를 그다 슈퍼리한 별미에다 왔어. 예? 야, 길이 어떻게 했어?

0: 관광객으로 맡았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리 한판다야 그때 그만 그게 결혼하겠더네. 그러지 마 그냥 저 대화를 어떻게 어려서 나를 모두 방대해서 그냥 박수도 세이치고 그다음에 내 이제 구호를 부르면 그거 목이 터지도록 그 구호를 야? 아 그새 대화에 원래 벌써 머리 상하게 오늘 벌써 이상했어. 그 양파 기대해서 그냥 아무리 좀 떠나 그냥 박수 세이치고 그냥
1: 예예예. 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나와서 그럽니까? 예.
0: 예,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저 어머니 여러분들 조용하게. 지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우리 응원대 앞에 나와서 노래 한 번 부르겠다는데, 우리 다 같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시죠.
1: 빨리 나와주세요.
0: 야, 어떻게 몇 명이면 저는 응원대들이 이렇게 바꿔요. 어떻게 우리 김팀을 응원합니까? 저 우리 세이신데, 그래요, 뭐, 이.
2: 앞에 나와서 이게
0: 고마워 쓰겠지
2: 모르겠다 이거.
0: 내가 나서 보루 길게 하다가 저기서 보루 타는데 이거 홍구 입으면 우리 선장 되고서 내보다 너무 기쁜 짐에 이래 나왔는데 어떻게
2: 해서 저도 고마워 쓰겠고 하고 그래서 양해라고 듣더냐? 야? 아이고 내 손 놓친 게 무슨 자락이냐 자락이었어. 저도 찌라찌라 한 거 운영지죠. 야.

0: 아싸이다야.
1: 전반전 경기 5분 만에 불산팀 문대에서 두 번이나 골이 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 관중들이 소리 땀을 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프다고 해서 스파이크라고 됐다. 부서버리고도 합성된 이성선 대결. 이성선 도 날아오는 경기를 오르발로 맞보다 슛한 듯이 골을 들여왔습니다. 예! 쥐고 쥐고 쥐고 쥐고 돌아간다.
0: 아줌마 어제 이렇게 어머니 우원도 대포 받기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버리는 게 어느 게 그게 우리 피해라고 아줌마 무척에 씹어 겁니다. 아좀 갑자기 보니까 그게 어느 게 우리 피해야. 에이 어느 게 우리 피해인지 어제 다 앞이 바짝바짝 하는 게 배우고 가만히 내가 가면서 저기 어느 게 우리 피해. 뭐? 아 이렇게 우울하는 어버이 자기 표현도 모르게 어떻게 우울한 대단 합니까? 저기서 흰 옷 입은 게 우리 길림 성병에 저 빨간 옷 입은 게 불산대입니다. 아야? 에이 슬라슬라 영수가 알긴 안다야. 누구 길림대고 불산대고 하는지. 나는 저거 볼판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도리병 말하면서 예쁘게 죽는다. 한번부터는 얘 이렇게 응원하려면 좀 부르 극장이 많이 보십시오. 아 이렇게 술에 지내 폭 취해가지고 어떻게 응원 기대를 합니까? 이 아줌마. 아줌마 어떻게 내가 가라앉혀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이고 한 거 아닌가? 아니 아줌마 저만 가라앉혀 댕기잼도. 예? 이야 아줌마 같은 사람이 카라오케 가면 가서 말을 달아가지고 또 배우지 가거든. 숱한 남자들이 가서 찔러고 나가지. 예? 아 근데 전 아줌마 예 그렇게 아야 이 옷이 근데 복잡해 틀렸다. 이렇게 남자 복잡해 틀리고 어떻게 카라오케 가다면 여자라는 게 몸을 좀 싹 찐만한 거 이렇게 팍 입어서 그래서 남자 옆에 쫙 앉아서 깨끗하게 해서 너가 가다 이어주면 매일있어. 그러니까 총을 약간 차 발랐어. 민원이 아줌마 있잖아. 근데 노래를 또 요하게 그래. 사람이 요래 싹 풀어주게 요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아줌마라는 중심 노래는 그런 따뜻한 거 바로 될까? 거기 열었어. 기관장자기.
1: 아줌마 서너 정신 생각 안 되나 서라 당신 생각 꺼리나 하고 난 니가 못하면 못하는 게 다른 말이 하다니까.

되겠지. 여름에서 경쟁에 끝나주면 한 가지 말하겠어. 아줌마 얘 그렇게 댕기기는 댕기지. 그게 그렇게라는 게 이런 대중적인 문화와 상세가 문명하고 좋기는 사람들이 된다에 내 그렇게 난 대세계 철학하지 마소. 난 거기 가서 돈을 판 있은 말이야. 그거 대리 불어나요. 돈을 막 사서 그저 돈을 거저 깨운 것 같은. 내 오늘이 이 경기장님 와 좋아했다. 내 돈 무슨 생각이 있는데 내 이제부터는 이제도 그라도 나의 떡밥이 들었어. 내 술을 마셨다고 짓어 듣지 마오. 내 그렇게 가서 400원을 받게 뭐 딱 한 250원이나 이렇게 양배원을 판매 치고 네 번을 갖게 뭐 한 번 나 가고 있어. 나머지는 내 조약해서 우리 김님 손자가 내 돈 빚을 내던 게 그래서 바람이지. 그 아줌마도 얘 무거게 팔았으면 돈을 좀 부으면 김님 대리를 지원 가겠어. 예? 애들. 야, 어쨌구나. 원래 이 아줌마가 내 원래 손이 팍팍 안 오는 것 같지. 아이, 가만히 있어. 아줌마 빨리 저 보호를 보자고 내 말을 듣게. 아이, 그 병정 들어오네. 야, 들려. 무슨. 야, 야, 아줌마 가만히 내 입에 좀 내 딸바다를 응원하는 거 한번 봐서. 이 여자 손수나 너도 깨지. 완전경기 있어요. 2분 남기요. 20번 고등운전수 힘차게 뿌리 밀고 중간 지리가 되겠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소나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벼랑 끝에서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곳이 내가 날아오를 곳이었다는 것을.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가두던 껍질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 뜻인즉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현재를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도 그냥 나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이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믿으며 힘찬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목소리)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체육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4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2개씩 뚫려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모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동수마 복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경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열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였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제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시간은 한참 늦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리할 틈도 없이 어수선했던 거실이 눈에 밟혀 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이가 갖고 놀던 인형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아이 책상 위에는 그림책과 색연필, 작은 장난감까지 한데 뒤섞여 정말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고 잡동사니는 정리함에 모아 담고 당분간 쓰지 않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자 점차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눈앞에 어수선하던 풍경이 정돈되니 따라서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어수선하다입니다. 어수선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사물이 얽히고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어지럽고 수선하다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물건이 널브러져 혼란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물건이 어수선하게 널리다 라고 활용하며 행사를 마친 뒤 뒤섞인 소품들, 공부를 마치고 흩어진 학용품들, 짐을 풀지 않아 어지러운 것을 모두 어수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어수선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산란하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섬세하게 표현해주는데요. 걱정거리가 겹치거나 잡념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산란해지며 평소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기분이 어수선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0: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큰일을 앞둘 때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은 조급하고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작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짧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수선했던 잡념이 가라앉고 다시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하다는 흩어진 물체로 어지러운 공간,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하는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물건들이 뒤섞인 어수선한 풍경을 마주하거나 걱정과 잡념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오늘 단어를 떠올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랭킹 세계대학 학술 순위 100강에 우리나라의 16개 대학이 입선됐습니다. 고등교육평가기구 랭킹은 15일 2026 랭킹 세계대학 학술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는 세계를 선도하는 천여 개 연구형 대학을 보여주었는 바 중국 내지에서 총 234개 대학이 순위에 올랐고 그중 16개 대학이 세계 100위 안에 들었으며 100위권 대학 수는 지난해보다 3개 늘었습니다. 올해 순위에서도 하버드대학은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지키며 24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고 스탠퍼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그 뒤를 바짝 달았습니다. 유럽 대학 가운데서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성적이 가장 우수해 각각 세계 4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리 사크레 대학교는 13위를 차지하며 유럽 대륙 대학교들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중국 내지의 대학교들 가운데서 청화대학이 세계 20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계 18위,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북경대학은 22위, 절강대학은 24위, 상해교통대학은 27위,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9위, 복단대학은 42위를 차지해 중국의 주요 대학교들이 세계 50위권 안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중산대학은 세계 62위, 남경대학은 70위, 화중과학기술대학은 72위, 사천대학과 무한대학이 77위, 서안교통대학은 79위, 중남대학은 83위로 계속해 세계 100위권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동남대학 89위, 할빈공업대학 97위, 천진대학이 98위로 처음으로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외 영파 동방리공대학, 하남공업대학, 북경정보과학기술대학 등 14개 중국 내지 대학교가 처음으로 순위에 올라 중국 대학교의 학술적 수준과 국제적 영향력이 계속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장 잘 해소될까요? 2016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분 보충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음료 수분 보충 지수, 즉 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13가지 흔한 음료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수분 섭취 상태에서 이것들이 소변량과 체액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 보충 효과가 가장 강한 음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한동안 물을 마시기 어렵고 화장실에 가기도 불편할 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 세 가지 음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해질 음료와 양생수가 운동계의 새로운 인기 아이템이 됐고 젊은 층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할 수 있습니다. 땀의 주요 성분은 물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입니다. 발열, 과도한 발한, 설사로 인한 탈수 시에는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물만 마시면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더욱 희석돼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체내 이온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전해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해질 물을 고를 때는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염화 칼륨, 인산이 수소 칼륨 등의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있다면 음료에 칼륨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식 양생수는 일반적으로 일부 중약 성분이나 식물 성분, 그리고 차가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품에 특정 원료나 성분 함량이 표시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명확한 건강 효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팥, 녹두, 율무, 백합 등은 식품으로서 자체에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거나 반투명한 병 음료로 만들려면 보통 끓이기, 려과, 조제, 살균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마시게 되는 것은 주로 물, 풍미물질, 그리고 소량의 가용성 성분이며 이것은 식재료를 직접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생수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음료로서 다른 음료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링게르를 병을 고치는 만능으로 여기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링게르를 맞으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링게르는 가속제가 아니며 만능약은 더더욱 아니기에 무턱대고 링게르를 맞으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링게르 주사는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입된 약액은 어느 정도 간과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심한 경우 간과 신장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흔한 질환은 링게르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감기, 급성 기관지염, 가벼운 설사 등은 우선 경구약으로 증상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0: 정부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 병신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꾸준히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실천하고 습근 병 총서기의 정확한 정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종료 론수를 깊이 터득하며 국익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제적으로 사파는 정적 요구에 비추어 전형 사례에서 심각한 교훈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인신의 차이를 바로잡고 행동의 차이를 시정하며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고 당성 수양을 강화하며 관덕과 인품을 함양하고 자율의 최저선을 엄수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당을 건설하는 원칙을 굳게 지키고 신념이 확고하고 명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공심을 앞세우고 당성 원칙을 견지하며 사심과 잡념을 버리고 사상 깊은 곳에서 정치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 직책을 맡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시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고 공심으로 위신을 세우며 공정함으로 인심을 결집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것을 실천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표준과 질, 효율로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년도 민생 실사를 추진하고 취업,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민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군중에게 관통시켜야 합니다. 실속 있게 틀어지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강화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책임감을 유지하고 모든 일을 제대로 시달한다는 집행력을 발휘하며 발전, 확고히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춰 전력을 다해 대상을 틀어지고 경제 발전에 힘쓰며 발전을 도모해 수보 도시의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수보 도시의 담당을 보여주며 전성 현역 경제 발전에서 앞장서고 연결의 고품질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 경시교양 전문 영화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전시 부현급 이상 지도 간부, 시 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 각 진과 가두의 당정 주요 책임자, 시 교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와 시당위 순찰 판공실 부과급 이상 지도 간부, 전시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사업 전담반 전체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8월 15일과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지당위석인 진공규는 선후에 의란진, 소영진, 삼도만진, 조양천진을 찾아 대상건설, 산업발전, 향촌진흥, 주거환경정돈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규는 먼저 의란진을 찾아 구룡촌 보원산 조종수와 경업산장 농업문화관광융합대상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규모, 생산능력과 효익,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유의했습니다. 그는 기업에서 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계를 강화해 판매 경로를 넓히며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룰 것을 격려했습니다. 구룡 야생 산삼 문화 산업단지 대상과 리화춘 생태 관광 휴양구 대상 현장에서 진공료는 대상의 계획 배치와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이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돼 운영에 들어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춘웅촌 옛마을 및 문화건강양생산업 대상, 리민촌 오월정향 민박촌 대상 현장에서 진공료는 업태 배치와 운영 상황을 상세히 유의했습니다. 그는 여행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고객 시장을 확대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해

관광객들이 기대를 안고 찾아와 만족스럽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용진에서 진공변한 선우의 동광촌 별들아 캠핑장과 송도곡 리조트를 찾아 업태 계획, 운영 모식, 관광객 수와 영업 수입 등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 우산, 녹색 발전을 견지하고 공간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선전 추천 소개를 강화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반 홍수 방지 조치를 시달해 관광객들이 즐겁고 안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중 강수원 양로봉사 중심 대상과 임평촌 건강 양로 대상 현장에서 진공변한 환경시설과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안전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비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오봉촌 동굴 문화산업단지 대상 현장에서 진공변한 대상 상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듣고 후속 투자 유치 사업을 잘하며 우수기업의 투자 협력을 유치해 대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도만진에서 진공변한 오도저수지를 찾아 저수지 수위, 저장 용량, 저수 및 일상관리 보수 등 상황을 요의하고 수원지 보호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홍수방지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하천의 홍수소통 장애물을 제거해 홍수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장지촌 블루베리 기지에서 진공변한 재배규모, 생산량과 효익,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촌간부들이 다운화 발전 경로를 모색해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탄광사회구역 예터에서 진공변한 관련 상황에 관한 소개를 듣고 유휴자산 개발 이용 경로를 깊이 연구하며 농촌 유휴자산 활성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방치된 자원을 깨우고 향촌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촌에서 진공변한 애국주의 교양기지 건설 상황을 살펴보고 진지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혁명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홍색 자원의 우세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양천진에서 진공변한 선후에 팔도촌 쌀 가공 공장 대상과 중평촌 우리마을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계획과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산업 사슬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제품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며 판매 경로를 확대해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흥촌 나무집 호텔 대상과 태흥 아름다운 향촌 및 전촌 초진공정 대상 현장에서 진공변한 대상 건설 진척 상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높은 표준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문화관광업체의 승격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경관 풍모와 부대 봉사를 총괄적으로 보완해 향촌의 면모와 내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변 용천 포장기계 유한회사와 연변 단군 약업 유한회사에서 진공변한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기업의 생산 운행 상황을 상세히 요의하고 진과 관련 부문에서 기업 봉사를 강화하며 기업 발전을 전력으로 지원해 공업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진공면은 의란진, 소영진, 삼도만진, 조양천진의 관련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각각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진은 전시 발전 대국에 주동적으로 융합되고 핵심 중점 사업에 전면 참여하며 부문 간 연동 사업 기제를 건전히 해 상하가 관통되고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업 함력을 결집함으로써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 건설의 인도를 견지하고 기층 당 조직을 강화하며 농촌 후비력량을 적극 양성하고 비축해 기층 당 조직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 건설 사업의 사로와 방법을 혁신하고 특색 있는 당 건설 브랜드를 적극 구축해 당 건설 사업과 중심 사업의 깊이 있는 융합과 동조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이라는 주선을 확고히 틀어지고 사상을 독해방하며 사로를 넓혀 전시가

0: 하나의 바둑판이라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총체적 자원관을 견제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시 산업 배치와 주동적으로 연계하며 우수 산업 대상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현역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농민 소득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재배, 향촌 관광, 정원 경제 등 부민 산업을 발전시키며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농민 군중들이 향촌 진흥의 발전 성과를 함께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 관리를 강화하고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 활용하며 촌의 면모, 생활 쓰레기, 오수 관리, 화장실 혁명, 허물어진 담장과 폐허 등 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촌 주거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관리 보호 기제를 건전히 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결 강도를 높여 맡은 지역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저선과 금지선을 지키고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오염 방지와 생태 관리 보호 재반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틀어지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유전을 지속적으로 잘 치러 녹수 청산을 실질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전 생산을 착실히 틀어지고 도로교통, 건축시공, 소방안전 등 중점 분야를 조시하며 안전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비해 작은 문제부터 조기에 틀어지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사업을 잘하고 강우 상황, 수위 상황과 홍수 상황을 면밀히 조시하며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응급대오를 강화하고 당직 근무를 강화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부시장 장준걸이 참가했습니다.
1: 8월 17일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래는 2026년 제15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고시잡지에 발표한 중요 문장 건강중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전달학습하고 연결시 도시형진 열공급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행동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건강중국건설에 관한 중요 론수를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새시대 위생건강 사업 방침을 전면 시달해야 합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등 중점 공공위생봉사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상시화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조의약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다국적 진료봉사를 확대하며 기층 중위봉사 진지를 보완해 전시 여러 민족 군중의 건강 획득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열공급 사업은 군중의 추위와 따뜻함에 직접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 보장 공정입니다. 연길시 도시향진 열공급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행동 실시 방안을 참답게 시달하고 겨울철 문제를 여름철에 해결하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공사 일정 초일기로 열공급 시설 개조를 다그쳐 기한 내에 질적으로 개조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군중을 방문해 난방 상황을 료해하는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군중의 요구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모순과 잠재적 위험을 기층에서 해결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소식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동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게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0: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利用 운동들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둥 자세로 있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종종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식품에 얼마나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덩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나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1: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인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 발전을 밀고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담보로 됩니다.
1: 인민의 자질을 한층 높여 사람마다 문명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며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탈 때는 자각적으로 줄을 서며 서로 양보하면서 법을 지키는 의식을 높입시다.
4: 拥有文化遗产，拥有。

0: 평양 국가주석이 하카인데 하칠레마에게 속전을 보내 그의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 연임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두 차례 회담을 갖고 함께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실무적 협력의 성과도 풍부하고 다자간 사안에서 밀접히 조율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칠레마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중국 아프리카 협력논단 북경 정상회의의 성과를 관철하고 전통적 진선을 계승 발행하며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호혜 상생의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국 잠비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양국 인민에게 더큰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1: 전민 건강이 없다면 전면적인 조요 사유도 없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인민의 건강을 선제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친히 건강 중국 건설의 청사진을 그려 기층을 중점으로 하는 신시대의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확립하고 건강 중국을 하나의 리니엄축 구성에서 국가의 중대 전략으로 격상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18차 5기는 전망 계획은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기로서 의료 보건의 중점 하향 이전과 자원의 하향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야말로 이 청사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준이 불균형하여 오랫동안 량질의 의료 자원이 도시에 집중돼 왔습니다. 기층에서 의료기구까지 가기 멀고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것은 국민 건강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국정을 바탕으로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기층 로레르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향진 보건소에서 마을 보건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에서 의료 양로 결합기관에 이르기까지 의료보건 업무의 중점을 하향 조정하고 의료보건 자원을 하향 배치하여 기층 보건 업무의 민생 지향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세종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전국 보건 건강 대회가 열린 가운데 기층을 중점으로 한다는 말이 신시대 보건과 건강 업무 방침의 첫 마디에 실렸습니다. 이후 건강 중국 2030 계획 요강이 실시되면서 건강 중국의 상부 설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력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서둘러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층 의료보건 체계의 모습은 모두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체계가 가장 완비화된 기층 의료보건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현의 80%가 넘는 곳이 영상, 심전도, 검사 등의 자원 공유센터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는데 의료적 군중 봉사 차수는 연인수로 3억 3천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기층 검사, 현급 진단, 결과 상호 인증은 병을 보이려면 대도시로만 가야 했던 낡은 경험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소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기반 자원이 취약한 지역으로 긴밀형 의료 공동체를 바탕으로 원격 진료망이 현급 병원의 두 뇌를 마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운남성 안녕 제1인민병원 의료 공동체 심전도 센터에서는 6개 향진 보건소와 64개 마을 보건실에 이동식 심전도 기기가 견본을 채집한 후 5G로 실시간 전송하고 원격으로 보고서를 내보내므로 마을 주민들은 전 보건실에서 현 병원 전문가의 진단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능숙해지면 사람의 인식도 따라와야 합니다. 각 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층에 소혈 방식의 용량을 보냄으로써 인재를 보류하지 못하고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며 봉사가 세심하지 못한 등의 허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기층의료보건 인력 규모는 약 50% 증가했습니다.

0: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무료 의대 생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평균 중소부 각 현진 보건소마다 가정의학과 의사 3.5명을 배치했습니다. 2,199개 현 단위 긴밀형 의료 공동체와 81개 도시 의료 그룹을 기반으로 상급 병원은 핵심 인력 파견, 멘토링 지원, 원격 치료를 통해 성숙한 진료 기술과 표준화된 진료 규범을 현과 향촌으로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 가정의사는 139만 1000명에 이르고 전국 로인 기약 인원은 1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만성질환 추적관찰, 건강선별검사, 재활지도, 체육의료용합이 일반 시민의 가정으로 들어가 의료보건봉사가 질병치료 중심으로부터 인민건강 중심으로의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편벽한 지역의 난치성 중증 환자들에게도 현장으로 내려온 의료 자원으로 똑같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재손 전문가팀은 소장에서 순회 무료 진료를 진행했는데 팀의 자원봉사자인 장족소녀 공상은 한때 중증 척추 측만증 환자였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전문가팀에 의해 질병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키가 120cm도 채 되지 않던 데로부터 140cm가 넘는 체격으로 자라났고 올해 대학에 합격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원의 하향 배치가 가져온 변화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당장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기층의료보건망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보건의료사업이 보편적 보장과 균형, 전민의 공유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질 전망입니다.
1: 중공중앙 공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8월 20일 장륙에게 2급 우주 공무원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에게 영 우주 비행사 영예 직무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무원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결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 비행사 장륙 무비 장홍장은 우주선을 타고 천하 핵심 모듈에 성공적으로 입주해 궤도에서 7개월간 머무르면서 세 차례의 우주 유영 활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110여 개 우주 정거장 건설과 승격, 유지 보수 임무를 완수했으며 일련의 우주 과학 실험과 기술 시험을 진행해 2026년 5월 29일에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신주 21호 유인 비행 임무는 우리나라 유인 우주 공정이 우주 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여섯 번째 유인 비행 임무로서 신주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의 도킹 최단 시간 기록을 세우고 중국 우주 비행사 단일 승무원의 궤도 체류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 우주 사업의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 자강이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종합국력과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제고하고 전체 중화 아들딸의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한층 더 강화하며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의욕 넘치는 분투와 분발 진취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신주 21호 유인 비행 임무의 원만한 성공에는 광범위한 과학기술자, 우주비행사, 간부 직원, 해방군 지휘관의 지혜와 심혈이 응집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걸출한 대표인 장륙, 무비, 장홍장 동지는 한결같이 당을 향하고 충성으로 사명을 다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책임을 다해 강대한 중국의 기계와 중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장륙 동지는 2년 만에 다시 우주로 날아올라 지령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총 7차례의 선실위 활동을 진행해 중국 우주비행사 개인 선실위 활동 회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비 동지는 진취적인 자세로 훈련에 매진해 첫 비행에서 세 차례 선실 유해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요인 비행 임무를 수행한 최연소 우주 비행 공종사로 됐습니다. 장홍장 동지는 성실하고 차분하며 기술이 뛰어난 탑재체 전문가로서 영광스럽게 신주 21호 승무원으로 선발돼 1년의 우주 응용 실험을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유인 우주 사업에 세운 탁월한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중공중앙 공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장독 동지에게 2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 동지에게 영 우주 비행사 영예 직무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독 무비 장홍장 동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고수하며 숭고한 사업에 헌신한 시대의 선구자이자 우주를 탐구하고 우주 꿈을 펼치며 우주 강국 건설에 앞장선 모범입니다. 당주왕은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제4차 전원회의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며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도리에 더욱 긴밀하게 단결함으로써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지구 위성 정신과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힘써 발행하고 영예를 수여받은 우주비행사들을 본받아 필승의 신념을 굳히고 고무된 토지를 유지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대한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민대당에서 살바도르 립법의회 가스드로 초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레일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주년 기념일이라고 피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하여 상호 지지하는 보수로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살바도르가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찬성하며 상호 존중, 평등대우, 협력 상생,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를 서로 다른 규모와 서로 다른 국정을 가진 국가 간 친선 협력의 모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민생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되고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민심 상통을 촉진하고 서로 잘 이해하면서 우호적인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살바도르 립법대회와 전문위원회, 상무 친선소조, 인대대표와 의원 간의 친선왕대를 강화하고 법치건설, 빈곤 감소 발전 등 방면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무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과 전과정 인민 민주 발전 성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국가관리 경험을 교류하여 각자 국가발전과 재능에 일조할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가스드로 주석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년 동안 쌍방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하며 호혜 상생하면서 양국의 친선이 지속적으로 공고해졌다고 피했습니다. 살바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경제, 과학기술,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인민에게 실제적인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살바도르 립법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와 상호학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무협력 촉진을 위해 교량을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각지에서 중대 공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강소성 염성에서는 회화 입회수로 회부 중추 주체 공사가 전면 완공됐습니다. 이는 회화 입회수로 2기 공정 중 첫 번째로 통수 운행이 가능한 중추공장입니다. 회가 2핏으로 2기 공장은 국가중대수리공정으로 총 길이가 162.3km이며 기존 1기 공장을 기반으로 확장과 개조를 진행해 홍수 배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2000톤급 선박의 통행도 가능하게 해 회가 류역의

0: 고효율 출입 통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련의 교통기반 시설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일 섬서 서안에서 안강을 잇는 고속철이 도면에 따른 시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정식 개통 후 두 지역의 철도 운행 시간은 약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돼 관중과 섬남 지역의 1시간 경제권이 빠르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20일 하남선 주구시 평정산 루화 주구 고속철도의 핵심 지역 공정인 정주 부양 상행 연락선 특대교가 40분 만에 시계 방향으로 25도 회전해 정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이는 후속 교량 가설과 궤도 부설 작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정산 루화 주구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우리나라 서북부에서 중문을 거쳐 장강 삼각주까지 이어지는 고속 여객 새 통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흥민강성 할빈시에는 동북지역 최대의 계류 아치교인 송화강 특대교가 성공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교량의 총 길이가 약 4,700m에 달해 할빈 현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고품질 발전의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일 길림성 도남시의 20만 톤 그린 메탈롤 2기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연간 20만 톤의 그린 메탈롤과 만 톤의 지속가능 항공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연결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증류 송전 공정의 감속성 제4구간이 관통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진령산맥 서쪽 기슭을 가로지르며 총길이 67km, 전체 공정 중 공사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전선 가설 진도는 90%를 초과했습니다. 감속 전기 절강 진입 공정은 총 연장 거리가 2370km로 우리나라의 서부 전기 동부 수송 전략의 핵심 간선 에너지 통로입니다. 내년 4월 준공 후 매년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360억 kW시 이상의 청정 에너지를 송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첨단 장비 제조, 고기술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업 경제의 혁신과 우량화 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첨단 기술 제조업과 디지털 제품 제조업 등을 대표로 하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약 50% 수준으로 상반기보다 약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신소, 메모리 반도체, 광섬유동 제품의 생산량 급증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후표로 제조, 비행기 제조, 스마트 장비 제조 등의 업종 성장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안희성의 경우 올해 들어 집적회로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수년간 준비해온 다수의 산업 프로젝트가 현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은 국내 생산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공업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그중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수출 납품액은 각각 41.2%, 8.4% 성장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수출 납품액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25.8%, 30.7%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업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각지에서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잇따라 수확돼 농가 소득을 이끌고 농촌의 전면적 부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과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귀주 육반수에서는 20여만 무의 붉은 과육 키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육반수는 산지와 구름이 많아 예전에는 신선한 과일을 수확한 후 과수원에서 도로까지 주로 인력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지에서 인양 무인기를 도입해 공중으로 키위를 운송함으로써 수확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복권성 보관에서는 각 수확한 포도를 즉각 항문 선별 센터로 보내고 등급별 분리와 포장을 마친 후 콜드체인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당면 현지 8만 여무의 포도는 재배, 관리 보호, 수확 검사 등 전 과정을 걸쳐 디지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재배와 브랜드화 경영 덕분에 이곳의 포도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부코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학기술이 타이 국가과학기술 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안에서는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진열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비추고 있었고 설명서리와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장비 작동소리가 뒤섞여 한데 어우러집니다. 공동사가 관람객들에게 혁신 제품을 지원하고 기술 인력이 중국어, 영어, 타이어 등 여러 언어로 관람객들과 소통하자 청소년들은 체험 구역에 로봇들을 둘러싸고 연달아 감탄을 자냈습니다. 이는 방콕에서 열린 2026 타이 국가 과학기술전의 한 전경입니다. 이 전시회는 타이에서 매년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 행사로서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지능형 기술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과학기술 성과가 이번 전시회에서 한자리에 집중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관련 전시 구역의 부스 인근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과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협력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전시구는 중국 지능형 교통 분야의 혁신 기술, 관찰 성과와 응용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지능형 교통 산업의 발전 수준을 다각도로 보여줬으며 중국 타이 교통 분야의 기술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 마 명경은 17일 전시회 행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중국 타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행사가 중국과 타이 양국 인민들에게 새로운 협력 분야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이 지능형 교통협회 리사장 당하는 타이는 더 많은 지능형 교통 솔루션을 도입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민이 디지털 세계화의 연기를 강화하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시구역에서 방문객들은 디디 청귤이 선보인 초록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공유 전기 자전거 세대를 체험했습니다. 디디 청귤 해외사업부 동남아시아 사업책임자인 고함의 소개에 따르면 이 전기 자전거는 오염이 없고 소음도 없으며 안전하고 가볍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타이로 1000대가 출하되었는데 첫 번째 물량 200대는 이미 타이 남부의 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후 타이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식 스마트가 전시한 엘사크 무인 물류 배송 차량도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고식 스마트의 동남아시아 지역 리사 겸 총경리 장우진은 해당 차량은 주로 물류, 대형마트 등 분야에서 사용되며 현재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 일부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도입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탁시 지통 과학기술위안회사 TOOGG 영상은 교통 전경에서 인공지능의 일부 활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체증, 투기물, 교통사고 등의 모니터링, 차량 번호판, 차종 그리고 도로 위법 사건의 식별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리사상 오가윤은 기자에게 회사의 AI 기반 제품 한 종류가 방콕의 한 고속도로에서 이미 응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국가천문연구소 전시구역은 우주 요소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장종 5호 로켓 모형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도 하며 호기심을 보이며 직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전시구 한쪽에 메모 벽에는 중국과 타이 우주협력에 대한 방문객들의 기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은 함께 달로 가요라는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북경시 과학기술협회와 그 산하기관의 북경과학센터 그리고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의 부수에서는 중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두뇌게임 화용도 과학교육기재 팔순과해 등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타이 청소년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전통적인 치를 느꼈습니다. 맹사 미래과학자 클럽의 지원구역에서 학생들은 라인 탐식 로봇과 뱀형 로봇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클럽은 청화 맹사 연구팀 고승원들이 설립한 것으로서 이번 전시에 참가한 목적은 타이에서 AI와 드론, 로봇 기술의 현지화 발전을 추진한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국가 과학기술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우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종식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우물 씨르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특별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소장 농촌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60일 협상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원문에 따르면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 범령이 이르고 궁속이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몸이 내심을 따르는 뜻이 복종하듯 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다. 즉 명령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된 것은 반드시 중단하며 범경이 미치는 모든 곳, 궁속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곳에서 몸이 마음을 따르듯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고 또 고사성어 영행금지의 최초 출처입니다. 정치가 이럴진데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것은 더욱 그럽니다. 군사 분야에서 영행금지의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례로는 한무제의 할아버지인 한문제와 그가 발탁한 일대 명장 주화부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흉노는 한고조 시대 백등산 포위전 이후 한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58년 바로 한무제 후원 6년 흉노가 다시 북방 국경을 침략하자 한문제는 급히 군대를 파견해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장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문제는 군대 세 갈래를 풀어 장안 근처에 주둔시켰습니다. 종전 유례는 폐상에 축자 후 서려는 금문에 한의 태수 주화부는 세료에 주둔시켰습니다. 한문제는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직접 3군 주둔지를 위문했습니다. 먼저 폐상을 찾고 그 후 금문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 통보도 필요 없이 황제가 행차하자 군영은 즉시 주동적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문제가 주화부의 군영에 도착했을 때 폐상, 금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선행 부대를 군영 밖에서 막았고 잇따라 도착한 한문제가 사자에게 부서를

0: 들어가 통보하게 해서야 조아부는 문을 열어 용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수비병은 한문제의 시종에게 장군의 명령에 따라 군영 내에서는 말을 달리지 못한다며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황제가 군영 천막 앞에 도착하자 조아부는 갑옷을 입은 채 나와 한문제에게 갑주를 입은 자는 절하지 않으니 군대로만 영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의 내법대로 할 테니 황제께서 허락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문제는 화를 내기는커녕 감격해하면서 조아부는 진정한 장군이라고 흡족해했습니다. 군영을 나선 한문제는 신하들에게 조아부야말로 진정한 장군이라고 찬탄했습니다. 한문제는 태성과 금문의 군대가 군기가 약해 적이 기습해오면 그곳 장군들은 포로가 될 것이지만 조아부는 적에게 기습 기회마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한문제는 조아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흉도 대군이 물러가자 한문제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아부를 종유로 승진시켜 수도 장안의 병권을 관리하고 호위를 책임지게 하는 등 조아부를 중점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나중에 한무제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태자류계, 즉 한무제의 아버지는 한경제에게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조아부를 기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아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군이라고 말입니다. 한경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 5초 7국의 란에서 조아부와 같은 명장이 수도 방위를 맡고 있었기에 발렌군의 거신 기세에서도 한나라 군대는 추호의 동요 없이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병행 금지란 말의 배후에는 방어가 태산같이 든든하거니와 공격도 호랑이같이 맹렬한 강력한 응진력과 전투력이 숨어있습니다. 결국 조아부는 군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을 제압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거대한 반란 위기를 평정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을 군사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들은 일찍 원문의 위엄이 장군의 명령에서 비롯되니 오늘에야 세류영의 위대함을 알겠다며 감탄했습니다. 세류영의 이야기는 조아부의 철저한 군기 황비뿐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본 한문제의 탁월한 직견을 동시에 조명했습니다.
1: 여파 교수님의 행동한 해설 감사합니다. 조아부와 세류영의 이야기는 고대 군사에서 병행 금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우리에게 큰 계시를 줍니다. 오늘날 신시대 강군의 길에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군대 건설을 이끌고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강군 목표에 따라 의지와 지휘, 행동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군 만마는 명령은 반드시 따르고 금기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강군 건설에서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우선 당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우리는 고전 전군 정치실무회의를 대체하고 정통정신으로 정치정권을 추진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인민군대의 당조직 체계를 강화하며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승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투력이라는 유일한 근본 기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군의 중심을 전투 준비와 전투력 향상에 돌려 각 방향과 제 분야의 군사투쟁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실전 훈련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必须始终聚焦备战打仗锻造招之即来来之能战战之必胜的 징빙징.
3: 병무군인 스금빙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에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이 길팬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서장 농촌 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함께 화물을 나르던 원시적인 운송 방식에서 하늘길이 종횡무진하는 시대로, 수유 등 희미한 불빛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천문 만호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오늘날로, 의식조마저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에서 전면적인 소요사회에 들어서기까지, 서장은 유구한 문화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시에 신시대 분투의 물결도 거세 터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19년 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급 집중 련속 극빈 지역이었던 서장의 62만 8천 명의 빈곤 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해탈되고 74개 빈곤현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구역 전체의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2024년 서장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1,578원으로 처음으로 2만 원의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문화 보호가 힘차게 추진되었습니다. 제4차 전국 문물조사 업무에서 서장은 농촌 지역의 문물조사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중점으로 고고학 건물을 착실히 추진하여 마부조 유적, 비양 동가 숙굴 유적 등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을 확보하여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합의 역사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민생 보장의 질이 제고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서장 농촌의 민생 상황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년제 의무교육 공고하류는 97.86%에 달하고 향진표준화 중심학교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요두 결핍증, 포충병, 대골절병 등 지방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주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농민, 목축민들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내진 안전주택이 과거의 흑벽비움주택을 대체했고 채광형 주거공간과 서장식 기억실이 기본시설로 되었습니다. 생태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서장의 생태우세는 발전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산야의 복숭아꽃으로 유명한 닝츠시 바이구 갈라촌은 닝츠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복숭아꽃 관광문화제를 기반으로 전통 민속활동과 자연경관을 융합했습니다. 관광 수학 체험, 민속 문화 체험 등 다원적 업대를 발전시켜 2024년 총 경제 총 수입이 1,400만 원을 돌파하고 1인당 소득은 41,200원에 달하며 복숭아꽃 마을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생태문화 관광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민족 단결이 증진되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언제나 서장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장은 민족 단결 교육을 심화하고 지역사회 민족 단결 대가정 공동건설, 농업 목축지역 민족 단결 역량 강화 등 행동을 추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장 7개 지역과 시는 모두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시로 지정되었으며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60일 협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8월 17일 미국과 이란 간 양해 각서가 설정한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양측은 6월 중순 원격으로 이 양해 각서에 서명했고 60일 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당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양해각서를 통해 호르무즈의 협의 통항을 재개하고 다음 단계의 핵 문제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란 전쟁에서 체면있게 철수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서 양측의 심각한 이견과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지난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은 다시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벌여 대립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진퇴량난의 공경에 빠졌습니다. 60일간의 협상 기한 미국 이란 정세는 진정 완화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새로운 특점을 보였습니다. 첫째, 군사적 대립이 승격되었습니다. 양해각서 서명 전에는 양측이 비교적 오랜 기간 대규모 군사 충돌이 없었으나 양해각서 서명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미국은 이란이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재개했고 심지어 10여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역내 여러 국가의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양측은 한때 양해각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공세와 휴전을 반복하다가 7월 말 이후부터는 상호 공격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등 싱크탱크는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상대의 한계선을 시험하려 했으나 군사적 수단으로는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미국과 이란은 결국 결과를 내지 못하고 냉각시킬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해역 쟁패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전쟁으로 폐쇄되었던 호르무즈 해협은 한때 재개통되었으나 해협통합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의 표현이 모호했고 양측은 해협통제권을 두고 다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해협재폐세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상봉쇄와 군사적 압박 등을 통해 이란의 해협재개통을 요구했고 이란은 해협재개통을 위한 전제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하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미국-이란 양해각서가 레바논 전선 휴전, 대이란 제재 해제 등 여러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면 해협 문제가 양측 대결의 주전장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의제들의 협상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외교 채널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군사 대립이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면서도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 측이 미국-이란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이 대변인은 17일 미국이 양해각서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 하여 양측 간의 어떠한 대화도 진행되지 않아 60일 기한에 대한 토론이 완전히 실질적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압박, 최후 통첩 혹은 시한 제한 하에서는 자국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추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을 승격시킨 근본 원인은 여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핵심 요구에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라는 초점 문제에서조차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에게 해협 통제권은 자국 안보와 지역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뢰대인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 맞서는 핵심 카드이므로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간 선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란이 제시한 해협 재개통 조건을 수용하고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을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내에서 엄청난 여론 압박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란 측은 기타 문제들에서도 이견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 교수 주마 무함마드는 핵 문제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농축활동 동결까지만 수용하고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이른바 지역 대리인 문제에서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지만 이란은 지역 영향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각각의 국내 강경파의 압력과 이스라엘이라는 교란 요소가 더해지면서 양측의 타협 여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협상 최종 목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쿠웨이트 일간 아랍인신문 총편집장 압둘라 도세리는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반면 이란은 전쟁을 중단하고 유리한 경제 발전 조건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신뢰가 완전히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기본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없어 개별 의제들을 둘러싼 이견을 풀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향후 미국과 이란 정세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저강도 대치의 지속입니다. 일부 분석은 이란이 당분간 해협을 지뢰대로 삼는 핵심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군사 타격을 재개하기보다는 경제적 압박 등 수단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양측은 저강도 군사 대치가 계속되고 외교적 접촉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제한적인 临시 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도세리 편집장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중재자를 통해 접촉하고 있고 양측 모두 협상을 통해 정세의 격화를 피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협 통합 등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临시 대치를 먼저 달성하고 이후 더 복잡한 의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셋째, 정세 재격화 가능성입니다. 일부 지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우발적 충돌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양측이 다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란이 최근 다수의 강경파 인사를 군사 주요 직무에 임명한 것은 전시 의사 결정 체계를 정비하고 군사적 대립 격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조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간염은 우리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염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성 코너에서는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함께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사회의과학 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양준 의학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면 보통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간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 예. 우리 간염하게 되면 보통 바이러스 간염을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실제 그 간염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내놓고 또 비바이러스성 간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균성 간염이라든가 세균이 간염을 그리고 그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우리 대사로 일으키는 지방성 이런 간염, 간경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기생충병으로 오는 흡혈병 이런 걸로 오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염들 그리고 약물성 간염 같은 것도 있고
0: 네.
3: 그리고 면역 장애로 오는 이런 간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요하게 그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걸리는 얘기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래요. 우리는 각 류형의 이 간염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바이러스성 간염은 또 A형, B형, C형, D형 그리고 E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간염의

0: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이 바이러스 성 간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독이 일으킨 간염인데 바이러스란 게 우리 조선말로 병독이라 한대. 이 병독은 아주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보다 작아가지고 우리 한개간 세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이런 저 차이점이라 하게 되면 A, B, C, D, E 이렇게 우형 간염까지 O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O형 간염까지 다 있는데 이게 첫째는 병독으로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뭔가 여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병독이 그 바이러스가 DNA인가 RNA인가 이런 게 있으면 역석을 그래서 위에서 말한 거에 대면 DNA 병독이라 하게 되면 그게 온종한다 조금 그러니까 허리 그 변형을 잘안 일으킨다 이래서 우리 그 의학상에서 예방할 때 제일 차 예방할 때 왁신을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 때좀그그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형 간염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B형 간염 그거는 병독이 이네 가지 종류의 병독에 비해서 DNA를 갖고 DNA 병독이라 이렇게 말한다. 다른 건다 RNA 병독인데. 이래서 이기가 그 예방할 때 가능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예방 차원에서는 이형 간염이 그 왁싱이 많이 나온다. 결국 효과가 좋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이 다섯 가지 형이 간염에서 우리 다른 차이라 하게 되면 핵심적이라 하게 되면 어떤 건그 피로 전파되고 어떤 건 우리 음식으로 전파되고 손으로 펑커 차나 손으로 전파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 간염이 가평 간염 같은 거는 음식으로 손으로 많이 전파됩니다. 그렇지만 저기 이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런 것들은 우리 피와 피가 접촉해야 이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피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저 독용으로 해서 전파됩니다. 이것이 그 핵심적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할 건이 효과를 볼 때는 그 이제 같은 급성간염, 펑커차란 A형이나 O형 간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급성화를 많이 합니다. 황달이 오고 나의 증상이 심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 바빠서 그렇지 저 병원에 간다. 근데 이 만성화를 하는 그 병독성 간염들은 E형이나 B형 같은 그래서 C형이나 B형 같은 이런 간염들은 일반적으로 잘 초기에 발견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발견되면은 만성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급성화, 하나는 만성화, 만성간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 전염 또 통로를 말씀해 주실까요?
1: 이제 금방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들어간다, 병독이 이게 하나는 피와 피를 접촉하는 게, 다시 말하면 피로 주사기나 혹은 그 우리가 어떤 기밀한 접촉에 의해서 피에 들어가야 이게 전파된다. 피로 들어간다. 몸에 그 먹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뜻인즉 뭔가에 대해 이런 병독은 먹어서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때 피와 접촉하면 그 피 안에서 살아서 간이 들어가서 복제를 하고 일으킨다. 그래서 그게 그 전염이 되는 이 전염 독용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염병에는 세 가지 전염은 전염 독용, 전염적이나 이가 허리 걸리는 이가는 치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전염 독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러한 저 우리 그 피와 피 전파는 여러 가지 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수혈을 받거나 혹은 수술 받을 때 수술할 때 그리고 문신을 새기거나 혹은 무슨 그 암암리에서 주사기를 나눠 쓴다거나 이러한 그 피와 피 접촉 그리고 그 수직 전파라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 태판 떨어져 나올 때 외상을 받으면서 피가 접촉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가 그 접촉해서 일으키는 이러한 데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A형 간염 같은 건 급성 황달성 간염 같은 거는 우리 먹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여름에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게 감염돼 가지고 특별히 그 해산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걸려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파 독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는 입으로 하나는 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0: 네, 그래요. 현재 어떤 간염 백신들이 있는지 또한번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더는 간염에 전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금 생물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또 백신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해가지고 소리 부작용이 있었거나 하고는 순, 중화가 잘 돼가지고 소리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

0: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백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면역성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산병독을 줄 수는 없고 이래서 그걸 죽여가지거나 혹은 다른 데서 그 병독성을 약화시켜서 사람이 기어넣는 이러한 백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약이 그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에서는 A형 간염 같은 거 지금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달성 간염이 걸리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고위험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사라 호사라든가 이모인원들 그리고 그 우리 그 오염 이런 저 방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환우의 공로이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원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저 식품 가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에는 고위험군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놔준다. 그런데 여기 그한번 걸렸다는 사람은 이제 같으면 A형간이 같은 건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성 지금 면역이 된다. 결국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도 심지어 10년, 20년 더 나아가서는 연구성적으로 아예 걸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성간염에서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에도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완전히 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NA 병독이기 때문에 아주 온종돼가지고 자주 변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가 나와서 24시간에 한번 맞고, 그리고 한달 때에 한번 맞고, 반면에 한번 맞습니다. 이런 시가 세번 맞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상 이 백신에서 그 리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이 항원이 없 항체가 아예 나오게 되면 맞아서 예방할 때 이제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예방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들에는 아주 비교적 연구적으로 그리고 아주 온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C형 간염이 우리나라도 한 4,500만 명 있는데 이 C형 간염의 백신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RNA 병독이 자꾸만 그 이약상에서 변이되기 때문에 전번에 신관 병독처럼 자꾸만 변이되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만들었다 또 변이되면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안 놓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 바이러스성 간염은 현재 근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0: 이게 정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우리 바이러스성 간염의 이갈,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가 20리 한내에 지금 이갈이 있다 한대, 그러니까 7천, 한 500만 정도 있다 한대, 이 옛날에는 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걸린 다음에는 그, 좀 만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발전을 그, 지금 저, 써야 하는 이런 약들이, 복제를 써야 하는 약들이 많이 나와 괜찮은데, 그런데 그, 저기, 근치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치한다는 거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C형 간염 같은 거는 지금 약물이 나와가지고 그 RNA 병독이 복제나 억제를 잘하기 때문에 기본상 그 임상 근치 이기설이 기본상에서 걸린 다음에 일반적 근치가 잘 되는 이런 쪽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 C형 간염은 거의 이 어떻게 말한가 하면 조금 그 공제라고 그리고 C형 간염은 치유될 수 있다 커서 컨쿵스 커스 이렇게 지금 말하고
1: 그렇군요. 간염은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나뉘는데, 이는 어떤 구별점이 있습니까?
0: 급성 간염은 말 그대로 급성기에 그 폭로가 잘 돼가지고 인체에 그 증상이 심하고 체증이 명확해가지고 사람이 또 바쁩니다 이때. 이래서 이 계단이 잘 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해서 이때 병원에서 지금 약이 좋기 때문에 임차 치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간염 같은 유형기만 넘게 되면 기본상 일생 면역을 갖고 다음에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효과가 좋습니다. 만성을 아예 넘어갑니다. 병도 철저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간염 이제 같은 이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같은 거는 이허병 그러니까 이병에 이런 간염이 자이병이나 이병 이런 간염들은 만성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만성증상적인 경과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게 그 증상이나 증상 같은 게좀 적어졌다 해도 사람이 치료한다면은 간염 본신이 병독 본신이 간 세포에서 번식하면서 계속 그간 조직을 파괴.

0: 파괴하고 그다음에 만성적 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간이 경변이 일어나거나 간경비라고 하는데 간硬화. 그래서 이기가 그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평상시에는 뭐 아프거나 크게 뭐 증상은 없어도 만성화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 몇 년 혹은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이게 합병증이 나오거나 혹은 전신 증상이 나오면서 신체에 매우 큰 영향을 일으킵니다.
1: 네, 그래요. 간염이 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간염이 일정하게 지속이 된 후 발견하거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간염은 내 인체에 또 어떤 잠재적 위해를 줍니까?
0: 예, 간 본신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오장육부관에서 제일 큰데 여기가 체중이 한 1.5%에서 2%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성인이 남성이 간이가 한 서근 내지 너근 정도 이렇게 큰데 어린아이 때는 더 큽니다. 이게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기관이 우리가 그 화학 공작이 때문에 여기서 모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 공작이 마사지이 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뭐 번식하든지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좋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마사지이 되면 여기 그 대상기하고 비대상, 수대창치하고 대창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창할 수 있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능을 이제 완전히 잃어먹게 해서 이게 간이가 전체 조직이 다 마사지이 되면 자기 공능을 대상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기에는 간 조직이 크고, 그 다음에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 한 70, 80% 손해를 봐도 20, 30%만 남아있으면 다시 대상합니다.
1: 네.
0: 예, 이리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무형이 그저나 그러니까 감각을 그 잘 모르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이런 거 잘 모른다.
1: 네.
0: 예, 이래서 그 저 얼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기를 넘어서 그 비대상 그러니까 그 수대창 대상을 잃어먹어서 얻는 공능이 떨어질 때는 이 전체 간세포가 모두 망가질 때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그 증상 가운데서도 전신적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그 잠재적인 위해가 그 폭로돼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출혈 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단백이 낮아져서 각 기관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예 그리고 복수가 온다든가 예 그다음에 간경화를 발전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예, 인체 내의 그 기관들이 마사진다 이런 것들 다 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가족 중에 네,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예, 그 여전히 그 제가 그 대학에 의과대학에 있을 때도 이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1: 네.
0: 우리 연구생들도 그렇고 가족지간에 그 이형간염, 비형간염하고 그 C형간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족에서 전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실제 이런 거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생활 습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밥을 같이 먹거나 뭐 같이 자거나 혹은 밀접한 무슨 침에 큰 접촉이 없이는 겉으로는 잘 간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비형간염 있는 가족에 비형간염보다 또 부부지간에 C형간염이 걸리거나 비형간염이 없는데 여자가 비형간염이라면 남자가 꼭 비형간염인 게 아니고 C형간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같은 간염에 걸리는 게 집에서 걸리는 게 좀 적은 형태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그 침입 동기가 밀접하게 그 피와 피가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접촉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잘 전염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잘 전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비바이러스성 간염 발병률이 수년 연속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무엇입니까?
0: 예, 비병독성 간염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우리 원인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지금 많이 옵니다.
1: 네.
0: 실제는 우리나라가 그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적게 하고 비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불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간이 부담을 많이 주거나 이런 현상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면 그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간이 식품들이 기름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소화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 이화작용보다 동화작용이라는 게 사람이 축적한 작용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1: 네.
0: 이래서 비만이 온다 할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벌써 그 내장부터 시려집니다. 그러니까

0: 내장 이식이라든가 내장 지방이 쌓인다면 이건 네. 지방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부터 성인이까지에 이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간에 지방이 그 함량이가 5% 넘을 때는 우리 지방간이나 약성에서 이래 회복이 되면 기본상에서 지방간이나 기본상 진단을 많이 내리킵니다. 보통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술을 좀 마신 사람들 하면은 지방간이 더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도 그 지방을 그 축적시키고 알코올 본신이 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도탕을 왔으니까 그것도 전이 돼서 지방을 쌓이게 된다. 이래서 알코올성 간염하고 우리 그 생활습관에 의한 음식에 의한 간염이 지금은 월상 그 간경화를 초래하고 간음을 나간 뒤 주요한 적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인식은 맞습니까?
0: 아, 이건 완전히 틀린다. 네.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이 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그 우리 비바이러스성 간염이든 간에 대한 손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간 조직이 파괴되고 간에서 생산되는 우리 인체에 소요되는 이런 많은 물질들이 나오지 못하고
1: 네.
0: 그리고 오히려 그 독성 물질을 해독 못하면서 간을 마쁘게 만들면서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이 또 해독을 못하는 바람에 또 각 기관에 특별히 그 관파신앙의 신당 이런 데 가서 파괴를 하면서 우리 간선 증후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관파시 마사진 사람 맞고 또 간이 나쁘면 당대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기본상에서 지금 우리 생활습관병에서 제일 많은 게 고혈압 당뇨병이 고혈지 당뇨병이라는 게가 이기가 그 우리 인슐린이 나와서 이 췌장에서 이기가 인슐린 대사가 당을 합성할 때 간에서 기본상 학살가 돼
1: 네.
0: 간 탕해라 괜히 간이 나쁘면 이거 합성 못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성 당뇨병이라는 게 간성 당뇨병이라는 게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실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달달한 거 먹기 싫다. 달달한 거서 그 우리 보통 말하는 당뇨 병인 거 하지만
1: 네.
0: 실제는 어떤 사람 달달한 게 부족한 사람 많습니다. 예, 간은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1: 네.
0: 간이 간탕면이라는 게 이게 간이 해독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효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1: 네.
0: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째 난 달달한 거 싫어한데 아 이게 당뇨병 걸리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장기적으로 보면 달달한 건 나이 먹는데 기름진 거나 알코올 많이 먹거나
1: 네.
0: 예, 밥 많이 잡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선후관계에서 이런 거 잘 알아야 된다. 간은 옛날에는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80년대 전에는 못 살 때도 간염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래서 사택하기도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간을 예방해야 간의 그 간염을 예방해야 이 당뇨병도 오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지나치게 그 탄수화물을 달달한 거 공지하는 거는 나쁘다고 본다. 생활습관 잘 조절하면 이게 간을 보호하게 되면 당뇨병도 적게 올 수 있다.
1: 네.
0: 지금 돼.
1: 네, 그래요. 청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지방간 역시 비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하나인데요. 별 증상이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방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있더라고요. 지방간은 우리 몸에 네, 어떤 위해를 줍니까?
0: 네, 아시다시피 지방간 우리 중장년층에서 지금 많습니다. 어쩌냐 되면 중장년층이 일도 바쁘지만 또 이 스트레스 해소를 안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또 그 저녁 시간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동료들 같이
1: 네.
0: 이런 모임이 많고 이러니까 지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지내 자주 이런 모임을 갖고 이래서 하면은 이 지방이 쌓이게 되는지 알코올도 지방으로 다 축적되니까 이러니까 그 EAT 저거 멤버로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그 지방간이 오게 되면 대사가 물러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방간 하게 되면 비만.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비만이 오면서 고혈지가 일어나 혈지가 높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 여기에 그 저기란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토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도리글리세리드라고까지 산들한가 이런 것들이 피 안에서 흐르면서 피를 진드신다에 만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해. 이래서 지방간은 우리 몸에 단순히 지방이 쏘여서 간이 못 쓰일 뿐 아니라 이 간 대사가 잘못되면서 지방 대사를 불투해서 포도당 단백 대사가 다 잘못됩니다. 이래가지고 온몸에 다른 기관이 혈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인체 모든 기관에 다 영향을 줍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들은 절대로 생활습관을 잘해야 된다. 꼭 일주일에 하루는 간을 시식하는 간식이라는 것 같고 예? 누가 어떻게 청하든 어떤 기관이 하루만은 제가 그 좀 간을 시식시켜라. 예? 이렇게 해서 집에서 술도 먹지 말고 저녁에 좀 좀 굶더라도 이렇게 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네,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도 호전시킬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물론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바뀌면 천천히 호전됩니다.
1: 네.
0: 그리고 실한 사람이 매장도 고비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을 첫째 아침, 점심, 저녁을 식기를 먹되 골고루 그리고 적당히. 예?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이제 담배 술 같은 것도 적당히, 그리고 휴식도 밤을 제대로 자가면서 적당히,
1: 네.
0: 예,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이게 역전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역전된다. 이게 동물 실험도 안 가지고
1: 네.
0: 사람이 여유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에너지 대사가 평형이가 이렇게 깎을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지금 자꾸만 그 합성 대사가 많이 나고 분해 대사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시려진다. 그러니까 그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몸을 쫄보게 되면 간이 지방도 쫄아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혈지도 떨어지고 그냥 간이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간염은 간에만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간염의 전신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이 간염이 일정한 정도에서는 합병증이 잘 안 나타나지만 간이 대상 기능이 크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이 대상 기능을 초과해서 대창 기능을 초과해서 대창 기능 이거 초과해서 그다음에 간이 무리가 갈 때는 엄청나게 인체에 보복을 한다.
1: 네.
0: 예, 그러니까 간이 첫째는 뭡니까? 해독한 기관이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독성 물질은 우리가 흡수돼서 나쁜 물질이 사실은 심지어 알코올이 들어가서 분해돼서 그 알코올이 나쁜 물건들은 다 간에서 대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대사 물질을 대사를 못하게 되면 이 독성 물질이 계속 인체로 돌면서 대뇌부터 각 기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합성자가 있거든요.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각종 물건을 합성해서 심지어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간에서 합성해서 전신을 내보내고 그다음 단백도 합성해서 내가서 인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간이 나쁘게 되면 모든 합병증이 다 올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간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일상에서 이제 간을 해치는 습관으로는 네,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0: 예, 간은 그러니까 침묵 기관입니다. 예.
1: 네.
0: 아파도 잘 모르고 그다 아프단 말 잘 안 합니다. 그렇대서 우리 막 써먹고 많이 있는 간에.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그 간염을 이런 일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서요. 이제는 한 16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B형 간염을 발견한 미국 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8일이 되면 해마다 이 간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도 한 가지고 이걸 60년대에 B형 병독을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 이 병도 확실히 그 우리가 만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첫째는 이 간염이 일단 걸릴 때 해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그 휴식을 잘하고 예, 습관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하게 그 모든 일들이 하지 말고 먹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을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이나 독용에서 주의를 한다게 되면은 간에 해를 끼치지 않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가득하게나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간경변은 간질환의 최종 단계일까요? 네, 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되려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0: 절대적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1: 네.
0: 이제 같은 생활 습관이나 혹은 이제 같은 약물 치료 제때 하는가 안가 이런 것도 관계되고 그리고 그 간염의 그 어떤 면역성적인 이런 본능의 기질과도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1: 네.
0: 그렇지만은 간경변이 온다, 간경화가 온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대상기를 넘어서 그 스다이창 대상을 저기나 어떤 대상할 수 없다 이러게 되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증상이란 건 우리 객관에서 보지 않고 자기들로 체험할 수 있는 게인데 예를 들어 맥이 없다든가,
1: 네.
0: 잠이 안 온다든가, 밥맛이 없다든가, 구토설사 계속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객관상에서 또 보게 되면 검사를 보게 되면 이 몸이 어떤 그 드드주라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그 손이나 손바닥이나 혹은 그 나체나 무슨 이런 그 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간장소 무슨 드드주 이런 것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피를 토하거나 이런 사람도 출혈 증세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단한데 그 칫솔질해도 잇 몸에서 피 나거나 코피 자주 나거나 그다음에 어떤 여성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이게 닮아도 오는 달 다거리가 이게 자꾸만 얻구나 하시고 마요고 이런 중장년 여성들이 이런 게 자꾸만 와서 심지어 이게 북가병인가 가봤지만 이 귀신 간경화 오면 술이 술을 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내 강의 나빠 이렇구나 이런 걸 미리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하고 초기에 증상이 크게 없대서 그래서 그 방치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기에 벌써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건 초기라기보다 어디는 이게 초기를 넘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같은 증상들이 이 몸에 치솟을 때 피가 나거나 혹은 맥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같은 그 두두두 현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화음에 보일 때 백단백이 내려가거나 다른 어떤 간경 저 간염이가 올라가거나 이 일 중시해야 됩니다.
1: 그럼 이제 간암은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0: 예, 간암이라 하게 되면 우리 간경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생물성적이라 할까 이런 방면에서의 병독을 일으킨 암 가운데서 이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일으키는 간암, 간경화를 넘어서서 간암 이렇게 오는데 이 간암이 조기 검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첫째는 사람들이 이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B형 간염이나 간염이 됐다, 만성화를 했다 혹은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했는데 이게 농도가 떨어진다. 가공이 되면 D도란 게 있으면 DNA 검사로. 그리 되면, 그리고 증상이 좀 있다 할 때는, 반면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이 초음파 검사를 간하거나, 그 다음에는 화암에서 자타의 단발한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단백들이 보통 성인이 되면 많이 나타나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날 때는 이 간암 초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크게 CT나 뭐 이런 하기보다 먼저 비초마 잘 해도 거기에서 의심을 가시면은 이제 CT나 MRI 해서에 이르게 되면 1cm 좌우위권 다 발견한다. 지금은 AI가 발전해서 AI 플러스 MRI 이런 기계를 나왔기 때문에 자그마한 0. 몇 cm도 지금 다 의심을 갖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겠죠.
0: 그렇죠.
1: 시중에 이제 뭐 간 보호제라거나 건강기능식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또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예, 그 건강 보조 식품 이런 저기나 보조 식품, 공능 식품, 건강 식품 이렇게 다 이름이 다 부동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말해서 그 보조 식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음식으로부터 온다. 이 음식에서 제대로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그 흡수 장애가 없으면 그냥 먹고서 소화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 하면 이런 거 특별히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간경화라 오게 되면 그게 합성이자 아이디거든요. 단백이나. 그 다음에 우리 인체가 소화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특수한 무슨 뭐 아미노산 만든다든가 빨간발이 있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 약물로 치료할 때 쓰고 음식으로는 제가 보건 데는 뭐 특수하게 소화 잘 되는 음식, 흡수 잘 되는 이런 좀 땅땅하지 않고 좀 능히 소화될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잘 잡수는 것이 여러 가지 야채를 비롯해서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야채 같은 것도 많이
0: 그런 것도 야채 스프람 이런 것도 많이 비타민 들어간 이런 것들이 많이 흡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1: 그래요. 일반 대중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간염 예방 관리 행동과 또 바로 잡아야 할 인식 오류는 무엇입니까?
0: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간염뿐만 아니라 먼저 이게 건강 지식을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부터 건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야 된다. 지금 사회는 이 건강 지식 학습이 좋습니다.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 네가 건강을 지키자 먼저 첫째 네가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겠는가 입히겠는가. 지식을 연마하겠는 이 중요합니다. 미네 1, 2, 3, 4 모르는 건강지식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서 쓸데없어 그 사람 실천하기 또 실천하더라도 이 건강이 기초지식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기 발견해야 되는데 조기 발견이 우리 약상에서 2G위방, 2G위방, 3G위방이라고 하는데 이 간염 같은 거는 이제처럼 정기적인 뭐 가속력이 돼서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한 사람은 물론 발견할 수 있지만 뭐난 가속력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은 불씨를 발견한다는 것도 그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좀 가서 자기 신체를 아껴가지고 어떤 데 재캔가 이렇게 조기 발견한 게 그게 얼지위파라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발견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간염이나 이런 만성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B형이나 그래서 이런 걸 그 초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검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제처럼 그 병도성 간염이 아니라도 비병도성 간염도 이제 알코올이나 음식에 의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세끼 먹는 것부터 해서 운동일까지 휴식일까지 이렇게 잘 한다면 우리가 간을 정말 잘 보고

0: 한데 위생 썩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사회의학 과학문화교류협회 회장이신 네, 리양준 의학 박사님과 함께 간염과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우리가 흔히 가볍게 여기는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간 손상이 누적되면 만성 간 질환, 간 경변은 또 물론이고요,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염 예방에 힘쓰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의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경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역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 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 다닙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부.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훑었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용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4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모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안경수마 복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0: 现在是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感，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只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

件又一件，午夜的未接来电，我拨打了一遍又一遍。我想要听我的脉搏，心跳却又断了线。睡梦中你的身影。

漫长的夜开始分裂，昏暗的灯火也慢慢熄灭，不想了解我的一切，酒后的真心话全都不屑，我不想再去怀念，走心的话我都

0: 现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呢，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纵横海，FM91.4，延吉，纵。

0: 邦斩蛇起义，建基立业，一统了天下。
1: 我新什么呀？
2: 对喽，新款的评书机都是全本的，一集都不少，还能。